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이 되니 푸르른 하늘에는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고 사는 덕에는 진한 꽃향기가 풍겨나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도 사랑한다는 계절인 여름에는 잎은 더 싱그럽고 파랗게 피어나고 꽃은 더 진하게 탐스럽게 피어납니다. 사랑과 낭만으로 충만된 이 여름에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피어나는 여름의 행복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럼 먼저 박소연 가수가 부른 노래 사랑의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너무나도 정감이 넘치는 노래 시골의 밤이었습니다. 정열적이고 낭만적인 여름에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가족이 함께 웃으며 푸르른 꿈을 키워간다면 무더운 여름도 시원히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용정시 덕신항에 살고 계시는 전홍옥 어머님은 타양에서 덕신항에 시집와서 생활한 지 40여 년이 된답니다. 그간 마을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이웃들과도 사이좋게 잘 지내와서 마을도 정들고 연변에도 정들었다면서 노래 꿈속의 고향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0: 지켜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루하루 새롭게 발전 변화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진 모습으로 변화해야 좋은 기회도 생깁니다. 하기에 우리는 늘 변화가 곧 기회라고도 말합니다. 절강성 항주시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미란 씨는 자신이 이처럼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부모님의 올바른 인도와 가르침과 갈라놓을 수 없다면서 항상 자식 걱정뿐인 부모님에게 소품 세탁기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1: 아이! 아이, 뭐, 도합은 아니고 어디가 저기 벌찌가 연자입니까, 이 사람이?
2: 물러나셔서 비기시소.
1: 아이고, 전액은 아니고 어디를 갔다 오?
2: 전액이고 말고 신경질이 번져지 어떻게 참습니까?
1: 아, 또 신경도 또 무슨 놈이 신경질이여, 그렇게.
2: 세탁기를 쌌답니다.
1: 누구네?
2: 누구겠어? 동미 형님 내지.
1: 아, 그 집에 무슨 더우셔 저 세탁기도 쌌다?
2: 동무 엄마 언니름 도라지를 캔거 오늘 팔고 쌌답니다.
1: 이야, 그것도 제네들 같은 아줌마 엄마 돈을 혼내내서 쌌겠다.
2: 그랬겠지 뭐. 아, 그런데 늙어도 한 가지라는 겁니다. 아, 무슨 맨날 마다들만 마다들이라 합니다. 우리 엄마 데리고 들어온 자식입니까? 말하고 뒤에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많은 사람도 보는 더럽게 보는 겁니다.
1: 정말 나중에 생각하고 꼬치 사기는 꼬치 사오. 아, 저 그런데 그 얼마 자리를 쌌다.
2: 차돌이만 말하는 게 무슨 700 얼마짜리를 싼 게 뭐 대라 졌더라며.
1: 야, 고령이 그게 와느라 산조도 이겼네.
2: 옳겠지 무슨.
1: 아니, 혹시 그 우리를 주자고 싼 게 아닐까?
2: 세상에 즐겁습니다. 우리를 주자고 싼 게 뭔 우리 집에 실어왔지? 그 하나하나 좀 생긴 거 보셔. 누구 생각하게 생겼는가? 모두 엿기 같은 거.
1: 아니, 글쎄, 아줌마하고 형님은 자기네 욕심 내서 그렇게 한다지만 얼마나 어째 일처리 이렇게 하는가 말이야. 나도.
2: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동무 다 뭐 절사 해야 그러지? 달래 그러겠습니까? 동무 같은 건 아이디어 공고 주는 것도 머물 게임이지. 아이디어.
1: 아이, 됐어. 빨리 저 전화기나 하.
2: 모릅니다. 제비를 해 잡수셔. 신기 번지 좀.
1: 아이, 그래요. 오늘 바깥에서 일하고 나가는데 그래 밥도 와야 주겠어, 그래.
2: 오늘 그럼 형님이 밥도 또 후치질 해줬지 않을까?
1: 아이고, 어색해서 우리 밭하고 딱 붙어 있는 거.
2: 동물 그렇게 모절싸한다, 응? 내가 시주 와서 몇 해째 이래 동물 지내보게 되면 새처럼 그 집에를 그렇게 해줘도 동물이 잘해주는 게 무지겠지, 응? 무지겠는가, 응? 이 손바닥에 장난하고 이마에 주름살밖에 무지겠는가?
1: 됐어.
2: 아, 그러면 모든 장소를 가게 되면 동물이 형님과 안에서 술자리도 동물들이 먼저 돌아와지, 동물도 뭐, 그렇게 제몸 맡기는 게 오래 살겠지만 강하게 살라는 게요.
1: 이모 그래 그. 가댕이를 들여댔다가 어떻게 내 것만 하고 후추덕 싣고 그래.
2: 싣고 왔지. 뭘 이렇게 무식입니까? 맨날 그렇게 모자를 싸게 그 집이라 하니까 점점 모자를 보고 팔불보지 팔불로.
1: 아이, 그래 지는 제 간에 요만한 열정을 못해주겠어 그래.
2: 내 말은 남이 참새질을 할 때 동무 수탁질 좀 해보라는 겁니다. 응? 응? 아이, 보셔. 응? 그렇게 세차지 뭐 세계 물기 것처럼 그렇게 울고 나고서 아 무슨 일을 있어 하겠어요?
1: 야, 하겠는가, 그 사람 그 정말 말이 많다 야 이게.
2: 내 말아야겠다.
1: 말아야겠다.
2: 동무 형님 보세요. 응? 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 100평방짜리 집을 살짝 팔아 그 돈 은혜에다 탁 저축해놓고 응?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랑 밀어내고 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로 또 80평방짜리 집을 탁 찾으라고. 응? 그러고 내 키우던 중돼지 두 마리도 팔아서 빈덩기와를 얹어놓고 로고길 쌓아가면서도 응? 야 동생 정말 야 이거 아니됐다 야 대수 응? 고마워서 사탕 하나 쓰면 돼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1: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거 하겠어 그래?
2: 같은 거 했지 뭘 게 무식이야 뭘 게 무식인가?
1: 아 또 그렇지 그 대신 또 그 형님네 엄마로 잘 모시면 될 게 아닌가?
2: 거덕치소 거덕치야 형 모시라는 게 보소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오겠다 할 때 돈 어쩌는가?
1: 아 또 그것도 그렇지 또 엄마 짝에서 오겠다면 뭐 방법 없지 무슨
2: 거덕치소 좀 어머니 손 작작하셔 응? 응? 작작해 시원하게 새가 나도 가맷지대도 하나도 안 싸준 체면에 무슨 체면에 우리 집 오겠답니까? 이제 그저 베개다 신으로 질질질질 매질할 때 무식이 들이받아 보는 걸 보라지. 세탁기라 선물 받은 마다들이 잘 모시겠지 뭐 강 모시라는 게요.
1: 계속 빨리빨리 전해놔.
2: 제비 먹으면 안 되니까 묵은밥이 갔다 갑니다.
1: 아이 사람 정말
3: 야 인리야
2: 범이 죄송하면 너가 또 세탁기 달아 하려고 했겠구나.
1: 좀 신경 쓰지 말래.
3: 어, 있었구나. 야, 너네 무슨 이야기 들을 거 아니야?
1: 형님은 뭐 좋아하냐?

0: 어. 아이고, 재수도 집에 있을 거 아니야? 어째 어디 좋체요?
1: 속이 좋체기란다.
0: 세기 아픈 모양이구만.
2: 아, 야, 그 저기 그 뭐 3차 신경토에도 도섰다.
0: 3차 신경토?
2: 야야.
0: 그 3차 신경토에 아 그게 약간 뭐 무슨 약
1: 하더라고. 약이 쓸데없습니다.
0: 야.
2: 아, 어자, 형님 여기 아싸. 자, 저 형님이 어찌다 왔는데 그 상점에 가서 뭐 좀 싸.
0: 야야야, 나는 흰술은 마실 줄 모른다.
2: 아이, 그럼 가서 그 맥주를 몇 잔 싸.
1: 돈 어주셔, 내가 갔다 올게.
2: 아, 이모, 전번에 당시 그 싸기면서 본 돈 이제 그 뭐 그걸 좀 싸.
1: 그거 차돌이네 비도 다 물고 없습니다.
0: 야야야야야야, 낼래선 돈을 크게 팔지 말라, 어? 거기서 피수 서너 개에 낙지나 맹태 서너 개 하면 되네라.
1: 야야야, 염채도 말고니까 피주 서너 개 낙지 두 개 더 열네 여기.
2: 엄마
1: 어떻게 오늘 싸게 좀 먹었다. 어제 동시 일하니 나 저 빨래를 불고 둔 게 살이 되는 거나. 요 3차 신경통 너무 아파가지고 어지거지게 저기 싹쓸겠다 너무 뜨거나 갔다
2: 오세요. 정말 형님의 이제 이 사람 그 무슨 빨래 열이 나오니까 피떡 생각나는. 형님이 오늘 뭐 세탁기를 쌌다대야?
0: 어. 오늘 저 시내 내려가서 780원 주고 하나 싸왔다 저기.
1: 어, 생활이 그저 쫙쫙 피어난다.
0: 야, 아이 뭐 재수 남들이 있을 땐 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없으면 되는데. 아이
1: 기가 되게 영 좋겠습니다.
0: 야, 전화만이나 더 얘기 있어 이봐. 야,
2: 야.
0: 그런데 어째 아까 내 너 집 와보야 집에 새로 꽁꽁 쟁여놨고 사람 없더라.
2: 아, 낮에 우리 집 왔다 가서.
0: 어?
2: 저 뭐, 무슨 일로?
0: 아, 아이 그 뭐 큰 일은 아닌데 이게 이런 일이다. 이거 내 재수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이야.
2: 야.
0: 내게 노시란 말이지만이야. 이게 내 별로 생겨서 논에 이때까지 새가 나서도 한 뜻을 받아도 못 봤지. 그리고 뭐 해성구도 없지 그 뭐야.
2: 에이 별 말다.
0: 그래서 내 아께 집에 가서 곰곰이 누워 생각해봐야 알겠더라. 그래, 내 너네를 오늘 세탁기를 주자고 사서 온 게다. 알만 아니야?
2: 어이, 그, 형님. 어. 그래, 그 세탁기를 우리 주자고 산 게요?
0: 야, 야, 야. 아, 무슨 일이 근데 이렇게 놀래, 하네? 어? 야.
2: 어이, 빨리 선집에 갔더래. 예, 이모.
1: 어, 예.
0: 아, 죄송.
1: 예.
0: 가지마. 필요 없어.
1: 어이야. 그게 무슨, 아, 돈이 몇 푼이 든다.
0: 아이. 그만한 거. 계속.
1: 빨리. 건드리는 언니야, 싸움.
2: 아이, 쟤 뭐지가 되지? 병살 펴줘 싸워야지.
1: 어, 안다. 뭐, 걔들만 자꾸 머들머들 하면.
0: 빨리.
1: 빨리 쳐줘야 돼.
0: 아이, 그만한 거.
2: 어이, 형님.
0: 어.
2: 근데 담배 안 돼.
0: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우도징어하구나.
2: 어?
0: 니수 편도 이제 괜찮다.
2: 아이. 전번에 저거 야 그 시내에 갔다 오면서
0: 어.
2: 내 뭐 자기 말을 잘 듣는 다음에 이렇게 장례라면 한 통 쌌어.
0: 그런데 야 그나저나야 내가 이게 뭐 여 저밖에 비우지 않은 게 내가 가지다 비울까?
2: 아야 그 가지다 비우. 야야야야
0: 그래 그래 내 여는다.
2: 야 어서 불다.
0: 야,
2: 야?
0: 네 오늘 무슨 일이야 그래?
2: 아니야 오늘 후치질했어.
0: 어느 밭에 후치질해?
2: 저 앞뜨거지래 지금.
0: 앞뜨거지?
2: 야.
0: 야, 그 앞뜨거지 우리 밭에 그 풀이 많채였대요.
2: 아이, 그건채였대.
0: 야, 내 오늘은 시간을 타서 그 밭도 후치자고 했는데 하! 아, 집에 아엠이라는 게 오늘은 딱 세탁기 쌀라 가서 어찌나 설구는지. 야, 이게
2: 아이, 근심 마. 내가 싹 후쳐놓고 왔어.
0: 무슨 일 하니? 니 했단 말이야?
2: 야!
0: 야, 부끄럽다. 야, 이게 내 이제부터는 어지간해서 너 신세를 지지 말자고 했는데 야 아이, 부끄럽구나. 아,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이게 1년 농사를 치고 네 기본상 우리 집이로 절반을 하는 셈이야.
2: 아이고 형제 간에 그만한 일도 못 방지하겠어.
0: 야 너는 그렇게 통쾌하게 생각하면 된다.
2: 아니야. 아, 저 근데 형님이
0: 아,
2: 어. 이 세탁기로 저 아줌마에 동의해서.
0: 야 내 너 아줌마에 동의해야 뭐 여기 와서 이렇게 큰 소리 팡팡 칠 수 있니? 어? 뒤에는 절대 그러지 말라. 절대 그러지 말라.
2: 아이, 글쎄 어? 그렇다면 나도 야 안심하겠어. 야
0: 야 아이, 아이 무슨 거 이렇게 숱한 거 들고 와?
1: 뭐야, 아줌마님이 어? 받아보다 깊은 마음에 비기면서 아무것도 아니지.
0: 에이, 그게 무슨 그게 대단한 게라고.
1: 아이, 저기를 오는 듯이 안 간다로 오는 사람은 아예 소식을 듣고 세탁기 구경 하려고 했던 나한테.
2: 아이, 그 빨리 상 갖춰.
0: 상 필요 없어. 무슨 이제 아들 뭐지?
2: 땅바닥을 줘,
0: 야, 그래도 이게 가져. 좋다.
2: 꽁꽁 가져.
0: 아가, 이빨에. 야, 이거
2: 좀. 아이, 내려와야 돼.
0: 아, 어따 들어가라. 야, 그게야. 똥김 쓰는 게 따다야.
2: 아이, 저.
1: 야, 무섭다, 고.
2: 고,
0: 아, 시원하구나, 좀 무섭다.
2: 자만이 형님이야, 고맙소.
0: 야, 그 말을 자꾸 하지만 이게 듣긴 했대. 어찌다 한 번 한 노릇인데.
2: 자, 들어, 들어. 한 잔 하겨.
0: 아, 들어. 여기.
1: 웃음다.
0: 야, 시원하구나. 야야야.
1: 좋다, 노란.
0: 아, 재수. 재수도 입장에 나서 안 죽고.
2: 아, 저도 한 잔 부숴.
1: 네, 한 잔 부숴.
0: 아, 재수 웃겠어.
2: 아이, 무슨. 사용 안 하던.
0: 야, 보이빨이 거기 쓰게 되겠네, 거기.
1: 기다리러 우리 집엔 치수 없어도 된다. 아, 치수 싸와도 이빨로 다 이래, 지금. 아,
2: 내가 뭐 밥에다가 다 씹어먹은 사람인데. 빨리 무서워.
1: 아니, 굳이 삥새 세 개밖에 없지 않나, 빈전한 게.
0: 아니, 없어. 내 말이 그랬지.
2: 내사.
0: 됐다, 됐다.
1: 꼴딱아, 입었어.
0: 야, 이 비주얼한 거 원래 요마이지.
2: 야.
0: 자, 재수.
1: 예?
0: 그래서 말, 저, 잔 가져올까?
1: 나 선진이 갈 게라도 쓰러 먹었겠어.
0: 자, 그냥 우리 행정에 들자. 아이, 무슨 딴 말이네.
2: 야, 좋구나.
1: 그 아줌마니.
2: 야.
1: 저기 그 세탁기 무슨 폐인가?
2: 아, 저봐. 그 무슨 폐?
1: 예.
0: 아, 그, 뭐야, 방변 폐요.
2: 뭐, 예? 방변 폐?
1: 어디 방변 폐?
0: 야, 이게, 야, 인디 어째 한정말이 이래. 야, 그, 어서 좀 책이라 좀 치고 보래.
2: 야.
1: 아, 저기, 그, 아줌마님이, 그게 길에 뭐, 자도이겠습니다, 예?
0: 자도이나 뭐이나 뭐, 완자도이지, 무슨.
1: 그니까, 뭐, 영 그게 좋겠습니다, 예?
0: 좋으나 뭐이나 더 예, 있어. 이거 어떻게 써도 야 절대 마사지는 법이 없던데.
1: 학기랑 써내기 소리 든든하겠습니다.
2: 그게 1번 자요?
0: 아, 자관 어쨌든 영 돈 내라. 야, 뭐 가만히 서라. 야, 내 이렇게 벌쩍 앉아있을 새 없다.
2: 어제
0: 내가 제가다 가서 세탁기를 실어 올게.
2: 아이, 소리나 마좀 말라.
0: 아이, 나 오늘 이럴 새 없다.
2: 아, 가만히
1: 가. 같이 가.
0: 야, 너는 오지 말아. 뒤로. 어제 집에 아임이 있는데 무슨 네 와서 뭘 쓸 때인가?
1: 얘기했은가?
2: 혼자 할까?
0: 아이, 대단.
1: 야, 좀 수건 해주세요.
0: 야, 집에서 집이 나거든.
2: 이게 저러가지고 식당 무이해.
1: 오래 삶은 무슨 어찌 이런 걸 본다는 게.
2: 그럼 내 머리 앞에 그래도 진재가 진재가 하라고.
1: 난 정말 아줌마님이 저렇게 더 살 줄 생각 못했어. 이거 또 자기네 집은 무슨 어찌니 같더라고요. 또 난 지금.
2: 이게 나야.
1: 쟤 이거 뭐지? 세탁기를 어디다 놓고?
2: 그 어쨌든 물독이하고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1: 야, 바다에는 물기 없지 않을까? 아까도 흙들아 거기서 저 식자트 펴놓 저기다 놓을까?
2: 아, 저장해.
1: 그래, 이거 빨리 가게. 아니, 이거 그만 마이.
2: 그래,
1: 와, 와, 저리 빨리. 나간다. 빨리 낚시, 빨리 낚시, 빨리 낚시.
0: 네. 아이고, 계속 뭐야?
1: 나간다.
0: 빨리 오래.
1: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0: 조금 쉬자, 야.
1: 저 아줌마님은 뒤에 저렇게
0: 왔다. 아이, 내가 무거운 일을 해봤어, 이게.
2: 가만, 내 실 먹고.
0: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1: 야, 야, 지금 껍데기 나오지 이렇게 잘했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 껍데기를 우리 동사면 문풍진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잠깐만, 고급 소리 고급. 그만 쓰세요.
2: 다시 잘라도 야.
1: 예, 안다.
2: 이 얼산 나라.
3: 누구나 초록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쳤을 때, 스트레스로 머리가 복잡할 때, 초록색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답니다. 가끔 지쳤다 느낄 때면 푸른 잔디를 찾

찾아가거나 사는 덕으로 올라가세요. 싱그러운 철옥이 마음을 차분해지게 하는가 하면 좋은 생각을 가지기도 한답니다. 산동성 청도시에 살고 있는 강정옥 씨는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노래 어머니 세월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청춘은 희망이라고도 말하는데 젊은 시절엔 청춘만이 갖는 위대한 특권일까요? 젊은 시절에는 패기로 넘치어 별이 되고 꽃이 되어 매일 푸르른 꿈을 꿉니다. 명랑함이 넘치고 씩씩함으로 충만되고 희망으로 부풀었기에 청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항상 청춘을 잃지 않고 희망으로 살자면 그 핵심이 바로 건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지키는 일상이 올바른 운동과 식사가 아닐까요? 연기시의 백정숙 씨는 어머니가 올해 90세이지만도 건강한 기력을 보여서 너무나도 고맙다면서 어머니께서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래 우리네 토장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여름 날 햇빛을 받으며 산천으로 가는 나만의 여행길에 올라보세요. 바쁜 일상의 해탈에서 오는 짧은 여행의 단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떨어진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것만 보아도 학창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가 하면 청춘의 설레임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군수시 하남가에 계시는 최경화 씨는 6월에는 작은 딸과 사위 그리고 두 외손녀 이렇게 한 가족의 4명이나 생일이어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즐거움을 가족과 함께 친척 친구들과 나누고 싶다면서 노래 물수제비 뜬다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해마다 6월이면 여러분은 저마다의 사랑과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몸도 마음도 쉬면서 재충전하는 기회를 바라고 있으며, 어떤 분은 건강한 삶을 바라고 있으며, 어떤 분은 사랑의 목마른 불우한 이웃에게 약수를 가져다 드리기로 합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 푸르름으로 가득한 6월이 모든 이들에게 소중하고 즐거운 녹색 6월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네, 차은성 가수의 노래로 오늘 여성 클럽 시작을 했는데요. 노래가 너무 듣기 좋아서 저는 금방 전까지만 해도 팽이처럼 돌아쳐서 오늘 방송 컨디션이 어떨까 그랬는데 노래 한 곡에 그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래 한 곡이 우리한테 주는 크나큰 힘이겠죠. 박정흠님, 향기님, 그리고 최소천님, 박소님, 최화자님, 그리고 김경희님께서는 오늘은 사회구역 수공하기 활동입니다. 참, 로년을 어떻게 이렇게 풍요롭게 장식할 수 있을까 이런 감탄이 들면서 저도 이제 언젠가는 저도 여러 선생님들처럼 멋진 로니온을 만들어 가야겠다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저의 로니온도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충실하게 또 바쁜 일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류원정 가수의 노래입니다. 그대 꽃잎 딛고 오는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아닌 여름의 끝자락, 가을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봄에 관한 노래를 들었는데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지 않으세요? 노래가 워낙 좋아서 듣는 내내 저는 힐링이 됐습니다.

권씩 발매되는 어느 영화 주간지의 편집장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독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무슨 생각으로 잡지를 읽을지가 늘 궁금하다. 아마 잡지를 읽는 사람들 중에는 매주 같은 서점에서 구매해 읽는 사람부터 오랜만에 다시 잡지를 찾은 사람, 아주 우연히 처음 구매해 읽는 사람 등등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읽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모두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을지 궁금해하는 편집장의 마음입니다. 아, 이 문장을 보는데요. 저는 너무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어느 영화 주간지의 편집장도 아니지만 저는 여성 클럽 또 이런 생방송을 담당하고 또 이외에도 저는 다른 프로그램 녹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내용이 많이 공감이 되던데요. 네, 아마 지금 우리 여성 클럽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겠죠.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함께하는 분들부터 오랜만에 다시 또 찾아주신 분들,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멈춰선 분들까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며 듣고 계신가요? 저는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궁금해질 때가 많아요. 저는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별거 아닌 것도 늘 궁금해하는 편이어서 혼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때 참 많은데요. 생각을 하다가도 참 웃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닉네임 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대체적인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언젠가 만나면 정말 따뜻하게 인사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야지 이런 상상도 해본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또 여러 가지 수다를 떨고 있네요. 박정흠님께서 기분이 좋네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은 잠시 내려놓고 네, 기분 좋게 편안하게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태평양 보험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전려화 작가님의 글 마음 놓고 쉬어보기 그리고 시간이 가능하면 주부의 알뜰살뜰 살림법을 네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도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룽광댄타를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 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는데요. 여러분도 즐겨 들으시고 저도 좋아하는 노래 노사연의 바램 준비됐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노사연 가수의 바램 듣고 왔는데요. 언제 들어도 마음 편안해지는 그런 곡인데요. 그래서 명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미여성 클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향기님께서 금방 노사연의 노래 바램을 들으시고 아,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사랑만 있다면. 맞아요. 아, 봐요. 이렇게 음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노래 가사 가사에 귀 기울이고 또 그걸 음미하고 또 좋은 내용을 공유해 주시고 이런 마음이 또 우리 많은 분들한테 전파돼서 네, 또 좋은 에너지가 되겠죠.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합니다. 아, 이런 멘트 하나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갖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네,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아,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박정범님께서 애플릿을 공유해 주실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기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해주시는 모습들이 전파가 돼서 사랑 나누기처럼 뭔가 전파가 돼서 그런 좋은 마음 좋은 행동들이 또 많은 분들께 전달이 되는구나 싶었는데요. 아, 그러면서 정말 흐뭇했습니다. 제가 바삐 돌아치는 와중에도 누군가가 우리 방송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습 고마웠습니다. 박정금님께서 가사가 아주 좋아요. 맞아요. 가사가 너무 좋죠. 임영웅 가수도 이 노래를 사실 불렀죠. 네, 임영웅 가수의 노래도 좋아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노사연 가수가 부르면 더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만은. 네, 그래요. 또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눠보는데요. 오늘은 전대화 작가님의 글 마음 놓고 쉬어보기라는 이런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네, 전대화 작가님의 작품을 우리 여성클럽에서 꽤 많이 네, 접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음 놓고 쉬어보면 불안한가요? 좋은가요? 작품의 앞부분에 보면 내 주변에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사는 친구가 있다 이랬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여성클럽과 함께 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기적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드라마도 이렇게 꾸준히 앉아서 보시는 분들이 참 적은데요. 빨리빨리 되감기 1.5배, 2배, 3배, 5배 속도로 네 앞당겨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긴 내용은 답답해해서 빨리빨리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시대가 빨리 발전하면서 이런 모습들도 생기지 않았나 싶지만 우리 여성 클럽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어서 오늘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사는 친구가 있다. 친구는 아이가 학원 공부를 마치기를 기다리면서도 다른 집 엄마들처럼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지 않는다. 그렇다고 혼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료함을 달래는 것도 아니다. 잠을 이용해 노트북을 켜고 일에 몰두하고 있다. 나는 친구와 가까이에서 자주 보는 사이여서 자신 있게 그녀의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데 확신하는 한 가지가 바로 그녀는 여가를 누리는 것에 엄청난 불안감을 안고 산다는 것이다. 일상에 한 번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살아오면서 만나기만 하면 여기저기 아프다고 아우성이다. 보다 못해 한 번은 내가 친구를 무작정 차에 싣고 요가 학원으로 갔다. 나는 새 요가복을 선물이라고 건네주며 앞으로 같이 다니자고 꼬드겼다. 그날 등 떠밀려 요가 수업을 받게 된 친구에게 수업이 끝난 뒤 슬쩍 옆구리를 찔러 감수를 물었다. 친구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다. 휴,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일에 몰두해봐. 이만한 땀은 쉽게 흘리게 돼 있어. 왜 선생님은 동작마다 꼼꼼히 체크한다니? 그리고 넌 왜 이 지루한 걸 좋아하니? 친구의 대답이 나의 예상을 빗나갔다. 내가 어이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니 그렇게 보지 마. 일겜이라고 속으로 욕하는 게 다 들려. 라고 선수를 치면서 요가복을 넣은 가방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가방끈을 꽉 움켜쥔 친구의 손은 그녀의 말이 거짓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친구가 왜 자신한테 이토록 야박한지 알 것 같으면서도 통 리해되지 않았다. 그녀의 일상을 보면 남들보다 훨씬 충실하게 보내는 건 맞다. 형편상 혼자서 일하며 아이를 키워야 하니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건 알겠다. 하지만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그녀를 보면 나도 따라서 숨이 찰 지경이다. 친구는 출근길에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사이 아침밥을 후딱 먹어 치우고 독서하는 시간이 아까워 설거지를 하면서 오디오 책을 들으며 아이의 하학 시간을 기다리는 게 답답해서 그 짬을 다 회사 일을 하고 친구들끼리 간만에 캠핑장에 놀러 가서도 할 일이 태산 같다며 수심에 차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만족스럽다면 나도 할 말이 없으나 날로 얼굴이 축가니

친구로서 옆에서 지켜보는 게 마음이 편치 않다. 친구는 치열하게 사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가끔 템퍼를 늦춰 주위를 둘러보고 여가를 누리면서 머리를 쉬울 만도 한데 친구는 오늘만 살고 레일을 안 살 것처럼 죽기 내기로 내달리기만 한다. 친구는 학창시절에는 이처럼 성미가 급한 나이가 아니었다. 아침 자습 시간에 다들 분주히 앞다투어 영어 단어를 암송낼 때도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가 싫다며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를 대고 교실을 빠져나갔다. 휴식 시간에 배구공을 치다가 수업종이 울리면 다들 뿔뿔이 교실로 뛰어가는데 친구는 배구공을 안고 여유롭게 걸어 들어갔다. 급해난 내가 발을 동동 구르며 빨리 뛰어오라고 재촉하면 나더러 먼저 가라고 손짓했다. 그러던 아이가 오늘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며칠 전 친구가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기어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급성 맹장염이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며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평소 친구가 야근하던 날에도 자주 아이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가 보살펴 줬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더 도와야 했다. 나는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고 아픈 엄마를 보고 놀라서 울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병원 부근 죽집에 들려 아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하학 시간에 맞춰 대문 앞에 서 있겠다고 단단히 약속했다. 그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내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친구는 수술 받으러 들어갔다. 밖에서 대기하면서 수많은 생각이 갈마들었다. 아침을 차 안에서 급히 먹어서일까? 운동은 하지 않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어서일까? 야근을 자주 해서일까? 기왕에 맹장 수술이길 다행이네. 아니야. 이건 머피 법칙일지도 몰라. 쟤는 쉬는 법을 배워야 해. 친구는 열이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도 대낮에 병원에 가면 줄을 기다랗게 서서 기다리는 게 답답하다고 하룻밤을 지새워 다음날 새벽에 응급실에 가 링겔 주사를 맞는다. 시간 앞에서 달린다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시간에 매어서 산다고 말해야 할지 친구는 내 머리로는 통 뒤에 할 수 없는 행동을 자주 했다. 그녀의 일상을 되짚어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화나기도 했다. 착잡한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났다. 다음 순번으로 수술을 받을 환자가 실려오더니 이윽고 친구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입원실에 들어가자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 후의 주의사항을 조목조목 알려주었다. 그리고 휴식을 잘 취해야 회복이 빠르다는 의례적인 말을 하고 나갔다. 평소 같으면 휴식을 잘 취하라는 말을 듣고 그저 지나쳤겠는데 그날에는 수술 후의 주의사항보다 그 말이 더 귀에 들어왔다. 이참에 푹 쉬어. 애는 내가 잘 데리고 있을게. 회사가 누구 하나 없다고 못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하려다가 아무리 친구여도 금방 수술을 받은 아이한테 너무 하는 것 같아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도로 삼켰다. 눈을 지그시 감은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아이가 많이 놀라던가고 물어왔다. 걔가 널 닮아서 좀 야무지니? 엄마가 아주 작은 수술을 받을 거고 이번 주 안으로 집에 갈 수 있다고 하니 울음을 뚝 그치더라. 친구는 안심이 되는 듯 곧 잠이 들었다. 나는 그 한 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다.
병원과 학교를 오가며 친구네를 보살피느라 호수처럼 고요하던 내 일상의 작은 파도가 일동이긴 했다. 친구는 퇴원하고 휴가를 냈다. 산후휴가를 쓴 후로 10년 만에 처음 쓰는 휴가라고 했다. 첫 며칠은 밀린 드라마를 보면서 여유롭게 보내는 것 같았다. 하루는 슈퍼마켓에 들렸다가 갓 지어낸 시루떡을 파는 걸 보고 친구가 생각나 한 덩이 집어들고 전화도 없이 친구네 집에 쳐들어갔다. 그런데 친구가 글쎄 컴퓨터를 켜놓고 일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다짜고짜 멍청이라고 욕을 했다. 다시 쌩쌩해지니 예전의 버릇이 슬슬 나오나 보다. 엄마가 돼갖고 자기 건강을 챙기지 않는 건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불같이 화를 냈다. 친구는 노트북을 덮으며 도표로 된 자료들을 주섬주섬 정리해서 봉투에 넣으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휴식을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고 몇 번을 말했건만 친구는 아직도 쉬는 데 익숙하지 못한 일개미였다. 이참에 푹 쉬며 몸도 보양하고 여가를 즐기는 법도 익혔으면 참 좋겠는데 친구는 여전히 여가에 대해 죄의식을 갖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랬다. 여가는 특별한 시간에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태도라고. 커피 한 잔을 유유히 마시며 창밖의 풍경에 눈길을 돌리는 시간. 무작정 공공버스를 타고 한 끝에서 종점까지 아무 생각 없이 가보는 시간. 점심시간의 달콤한 쪽잠. 오후 2시 햇빛에 온몸을 나른하게 쬐어주는 겨를. 이렇듯 사소한 것들에 눈길을 돌릴 수 있다면 시간을 음미할 줄 알고 편안하게 쉴 줄 아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다. 조카에는 대학교를 다닐 때 고속열차로 20분이면 집에 도착하는 거리를 1시간 남짓 장거리 버스를 타고 다녔다. 내가 힘들게 뭐하러 버스를 타느냐고 물었더니 조카에는 장거리 버스를 타는 시간이 자기한테는 제일 행복한 순간이라고 했다. 차창 밖으로 언뜻언뜻 지나가는 나무들이며 송이송이 떠있는 구름송이들이 두둥실 흘러가는 걸 무심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공부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머리가 한결 가벼워진다고 했다. 그러니 자기한테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조카의 위챗 모멘트를 보면 온통 아기자기한 사진과 속녀의 감수성이 물씬 풍기는 감성 글귀들이다. 친구도 바쁜 일상 속에서 단 10분만이라도 진정한 휴식을 취해 공허한 마음을 채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상은 전려화 작가님의 마음 놓고 쉬어보기. 네, 마음 놓고 쉬어보기 이 작품이 네 우리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것 같아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마음 놓고 쉬어보기 말처럼 쉬운가요? 어떠세요?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차창 밖을 한번 올려다 볼까요? 저와 함께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차창 밖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하늘이 저를 맞이해주네요. 이렇게 바삐바삐 살다 보면 사실 하늘을 올려다보는 기회도 시간도 적은데 말이죠. 이런 작품을 통해서 또 잠시나마 하늘을 올려다보고 우리의 바쁜 열상을 다시 한번 되뇌어보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요. 열심히, 충실히, 치열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니까 가끔씩 쉬어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많이 이 글을 보면서 반성하게 되네요. 아이한테 항상 빨리빨리 해라 했던 그런 말도 반성이 되고 그렇네요. 이렇게 작품 하나를 통해서 또 저의 행위를 돌아보고 저도 조금 더 쉬어가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가족분들도 좀 더 심신을 챙기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싶네요.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매일매일 바쁜 일상, 반복이 되는 이런 지루한 일상일 때도 있지만 또 마음과 생각이 통해서 작은 것에도 공감을 하고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여성 클럽에서 만날 수 있어서 오늘 하루도 선물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노래 한곡 보내드립니다. 나훈아의 노래입니다. 공.

네, 나훈아의 노래 공 보내드렸는데요. 최화자님께서 오늘 방송을 청취하시고 네,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적어보내셨는지 궁금하시죠? 읽는 제가 마음이 위로를 받는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네, 최화자님께서 현대인들의 매일매일 바쁜 일상 속에 생활이 보여오면서 내가 늘 하는 말, 지금 젊은이들의 삶이 가슴 아플 때가 많다. 나는 젊었을 때 얼마나 편히 살아왔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어떠세요? 이 메시지를 보면 물론 본인도 힘들게 어렵게 바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인생 선배로서의 그런 마음이 보여지지 않으세요? 이 메시지를 보는데 제가 욱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동료분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예전에 아이 마중 가는 건 회사에서 쉽게 허락을 해서 아이 마중도 하고 그렇게 아이를 키웠는데 지금 너는 참 어려울 때 아이를 낳아서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나면 또 보람찬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해주시던 그런 동료분의 얘기가 떠오르면서 욱해놨는데요. 그래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그 마음에 또 우리 젊은이들도 더 으쌰으쌰. 사실 우리는 좀 더 좋은 그런 세대, 좀 더 좋은 그런 조건 속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행복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위로가 되는 메시지에 제가 정말 마음이 따뜻해 나네요. 그러면서 많이 공감되는 글입니다. 친구에 대한 필자는 혈육 못지않은 친구네요. 맞아요. 저는 이 글을 읽는 내내 이런 친구가 옆에 있다는 건 얼마나 복받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대목에서 마음이 뭉클해 납니다. 그렇죠. 가족을 넘어선 그런 우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요. 따뜻한 메시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서천님께서 오늘은 부엌일을 하면서 생방송을 들어 그런지 어느 날보다 노래가 특별히 귀에 감겨드네요. 지친 줄도 모르고 이랬네요. 크크. 일 다 하셨나요? 이제는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우리 가족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 올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北京时间十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종이책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죠? 네, 특히 오래된 종이책에는 아름답게 나이 든 사람처럼 세월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는 일편단심 종이책에 꾸준한 사랑을 쏟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종이책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종이책에는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는 묘하게 안정감을 주는데요. 네, 책장을 넘기는 소리, 손끝에 느껴지는 질감도 매력이죠. 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종이책을 읽으면 참 좋아요. 때로는 천천히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며 읽고 때로는 빨리 읽습니다. 종이책이 주는 따뜻함도 있어서 때론 읽다가 포근히 잠이 들어요.

저점 정리책에 대한 애착을 이렇게 따뜻하게 잘 표현하셨나요? 네, 직접 만지며 어감을 느낄 수 있는 정리책은 정서적 만족감도 듬뿍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덕수의 취미에 빠져보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네, 행복한 문학 시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학 시간에서는 최성님의 작품을 한번 만나보시죠.

빡빡한 일상생활에서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명절인 것 같다. 열년에 수많은 명절이 있지만 그래도 음력설이 최대의 명절인 것만은 틀림없다. 해마다 음력설이 돌아오면 나는 애틋한 추억에 잠기곤 한다.

어린 시절 나는 몇 마리 다가올 때마다 달력을 보면서 음력설을 손꼽아 기다렸다. 음력설이면 어른들이 푸짐히 챙겨주는 세뱃돈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온 집 식구들이 도란도란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화투를 친다든가 따뜻한 구들목에 앉아서 해바라기 씨를 까면서 음력설 야회를 보는 것 또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다.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지난 날에는 멀리 시집간 딸을 자주 보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래서 딸을 가진 부모들은 딸을 멀리 시집 보내기 싫어했다고 한다.

엄마는 고3 때 고향을 떠나서 취직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더 적어졌다. 회사에서는 직원으로, 집에서는 며느리, 아내 역할을 하면서 매일을 충실하게 보내다 보니 늘 시간에 쪼들리며 살았다.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부모님을 뵈러 갈 기회가 적어 가슴 한구석에 늘 아쉬움이 괴어 올랐다고 한다. 다행히 살이 밝은 시어머니 덕분에 설은 무조건 친정에서

오후에만 한 번씩 다니는 버스를 타고 또 2시간 넘게 달려야 진 소재지에 도착한다. 그리고 다시 반 시간 가량 더 가야 20가구 정도 살고 있는 시골 마을에 도착한다. 진 소재지에 도착하면 큰 이모가 뜨락도르를 몰고 마중하러 나왔다. 덜커덩거리는 뜨락도르에 앉아 달리다 보면 산 밑에 자리 잡은 외할머니 집이 보인다. 어렸을 때 참을미를 심하게 해서 친할머니는 내가 먼 길을 떠나는 것을 꺼려했다. 그래도 음력설만 되면 나는 어김없이 엄마의 뒷공무니를 따라 외갓집에 가곤 했다. 멀미가 심했던 나는 외갓집에 도착하면 매번 나른해서 구들에 그대로 쓰러지곤 했다. 정말 길고도 고단한 여정이었다. 아침 6시에 집에서 떠나 외갓집에 도착하면 오후 5시가 된다.

설맞이 음식을 싸들고 가는 데다가 어린 나까지 챙기느라 엄마는 더 힘들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엄마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흘러넘쳤다.

작은 키에 왜소한 체구의 외할머니는 문 밖에서 기다리곤 했다. 외할머니는 말수가 적었지만 우리를 보면 항상 꼭 안아줬다. 내 기억 속의 외할머니는 눈물이 참 많은 분이셨다. 둘째 딸이었던 엄마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만날 때마다 눈물부터 보였다.

외갓집 음식은 내 입에 잘 맞지 않았다. 집에서는 주로 된장을 넣어서 음식을 만들었지만 외갓집에는 고추장을 넣은 음식이 많았다. 내가 즐겨 먹던 청국장도 맛이 달랐다.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겨우 목구멍으로 넘기는 나와 달리 엄마는 아주 맛깔스레 드셨다. 고추장 범벅인 가지와 고추가 뭐가 그렇게 맛있는지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에게는 아주 생소했던 맛이지만 엄마에게는 그리고 그리던 집밥이었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드시는 엄마지만 외갓집에 가면 평소보다 더 많이 드시는 것 같았다. 생각해보면 1년에 기껏해야 두 번 맛볼 수 있는 음식이었으니 얼마나 그리웠으랴. 요즘은 고추장으로 만든 가지와 고추 요리를 보면 외갓집이 사무치게 그리워난다.

시골과 도시의 가장 큰 차이점을 찾으라고 하면 아마도 화장실이 아닌가 싶다. 어렸을 때는 외갓집 재래식 화장실에 가는 것이 그토록 무서웠다.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똥통에 빠질까봐 겁이 났고 밤마다 등골이 오싹이 났다.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엄마와 외할머니는 번갈아 가며 선전등을 들고 함께 동무해줬다. 가끔 화장실에 가기 싫어서 문 앞에서 일을 볼 때도 있었는데 외할머니는 작은 삽으로 흙을 덮어서 뒷처리를 깨끗이 해줬다.

음력설 기간에는 친척들이 모이는 첫분화를 빼고 할 일이 크게 없다. 겨울이면 시골이 가장 한가할 때라 어른들은 늦잠을 자고 일어나 장작나무로 불을 떼서 구두를 따뜻하게 덮인 다음 아침밥을 지었다. 아침밥을 먹고 나면 정지 구두리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화투를 치면서 시간을 보냈다. 엄마랑 큰이모는 모든 부엌일을 도맡아 하고 나랑 외할머니는 단짝 친구가 되어 놀이를 했다. 외할머니랑 같이 했던 놀이 가운데서 공기 놀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나는 처녀 때부터 공기 놀이를 하신 외할머니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 엄마와 큰이모도 부엌일을 마치면 우리 대호에 합류했는데 누구도 외할머니를 이기지 못했다. 외할머니보다 실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냥 외할머니한테 젖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음력설 기간에 가끔 마을에 있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무료로 방영했는데 그때면 우리 식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영화 관람을 갔다. 집을 나설 때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네 삼남매, 그리고 이모부, 사촌 오빠와 나까지 총 8명이 출동을 했는데 걸을 때면 진짜 대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가족 행사가 적다 보니 한편으로 신기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흐뭇하기도 했다. 나는 늘 영화를 끝까지 보지 못하고 외할머니나 엄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버렸다. 영화가 끝나면 나는 항상 큰 이모부의 등에 업혀 집으로 돌아가서는 가마목 가장 따뜻한 자리에 벌렁 누워서 외할머니를 불렀다. 그리고 외할머니의 품에 파고들기 바쁘게 새근새근 잠이 들어버렸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나날은 오래 가지 못했다. 내가 중학교에 입

입학하던 해부터 시름시름 앓던 외할머니는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2년 뒤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셨다.

돌이켜보니 그때는 시골에서 사는 외갓집도 생활이 구차했지만 우리 집 생활 형편도 넉넉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외갓집 동네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일어서고 마을로 통하는 흙길도 아스팔트 길로 바뀌어져 있다.

이제는 교통이 편리해져 하루에도 몇 번씩 시내를 다녀올 수 있다.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엄마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눈곱을 적시곤 했다. 매번 명절이 되면 시장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잔뜩 장만하던 엄마였건만 명절이라도 갈 곳이 없다면서 한탄을 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경제적으로 많이 풍족해지고 자식도 다 키워서 이젠 시간도 넉넉하고 효도하기 딱 좋지만 부모는 정작 옆에 계시지 않는다. 모든 일은 때가 있는 것 같다. 특히 부모한테 효도하는 일이 더더욱 그런 것 같다. 이젠 엄마가 외할머니처럼 명절이 되면 하나뿐인 자식이 집에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요즘은 그래도 인터넷이 발달해 평소에도 영상통화를 자주 하다 보니 애들함이 덜하겠지만 그래도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은 식을 줄 모른다.

명절이 돌아오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집안 어르신들이 요란히 그리워난다. 물만두를 손수 빚어주시던 친할머니도 보고 싶고 함께 공기놀이를 했던 외할머니도 그립다.

밤이면 어두워서 조심하라고 신신 당부하시던 외할아버지의 모습도 눈앞에 선이 떠오른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가족들과 무한한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명절. 그래서 그 명절의 의미가 더 두드러진 게 아닌가 싶다. 이제부터는 굳이 음력 소리 아니더라도 짬을 내 집으로 자주 가야겠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어릴 적엔 곧잘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떠나가는 구름을 보며 어디로 가는 걸까? 구름 속에서 흐르듯 가는 달을 보며 어디로 가는 걸까? 어른이 되면서 질문은 잊혀지고 그저 바삐 어디론가 정처 없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달리는 차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네, 어디로 가는 걸까 한마디에 잠깐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도 제대로 잘 가고 있다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뎌 봅니다. 네, 오늘도 힘내시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的来到岳家庄，包围了府宅，要到里边抓人。就在这阵儿，就听里边喊杀连天，张英、岳雷、岳林、岳震等人各举刀枪，要冲出府门替岳飞报仇。
1: 매년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 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 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일회용컵대신나만의컵만사용해도플라스틱오염을줄일수있습니다. 환경 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뉴스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은 반드시 실물경제를 발전시켜야 하고 제조업은 실물경제의 중요한 기초이며 자력갱생은 우리가 노력 분투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성은 현재 혁신구동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첨단화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안동력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핵심 기술을 자체 연구 개발한 이 신형 하이브리드 변속기 제품을 기반으로 현재 국내 여러 주요 완성차 기업과 이미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올해부터 차량에 장착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항공 등급 제품은 여구 조건이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깃털처럼 가벼워야 하고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석처럼 단단해야 합니다. 동안동력은 신소재를 사용하는 한편 구조적 혁신을 통해 이러한 모순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할빈 전기 동력 장비 생산 작업장에 있는 이 거대한 설비는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개발한 원자로 주 냉각제 펌프로 원자력 발전소의 심장으로 불립니다. 이 설비는 고온, 고압, 고방사선 환경에서 수십 년 동안 연속 가동해야 하고 한순간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첫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이래 주 펌프는 유일하게 국산화를 이루지 못한 핵심 설비였습니다. 대국 중기로서의 가슴을 당당하게 펴기 위해 용강 제조는 같이 사슬 정상을 향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 일중은 9m급 원통 단조품을 성공적으로 단조해 원자력 석유화학 설비에 국산 고압 금강 복합을 입혔고 할빈 전기 증기 터빈 그룹이 자주적으로 개발한 국내 최초 16메가와트 가스터빈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 해양공학 같은 전력 다소비 분야에서 용강 제조의 녹색 심장을 사용하게 돼 전력 공급은 더 안정적이고 배출량은 더 줄이게 됩니다. 이 밖에 할빈 전기 그룹이 개발한 국내 단기 용량 최대 양수 발전기 녹대가 곧 전면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연간 발전량은 160만 명이 1년 동안 쓸 전력을 충당하게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104만 톤 줄일 수 있습니다. 용강에서의 만남, 숲속에서 여름을 주제로 한 용강 삼림 공업 림업구 2026년 여름 관광 상품 설명회가 일전 하얼빈에서 열렸습니다. 용강 삼림 공업은 우량 삼림 생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30여 곳의 관광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14곳의 핵심 관광지를 엄선해 단거리와 장거리를 결합한 다양한 관광 코스를 선보였으며 건강, 휴양, 수학여행, 가족여행 등 다양한 관광 형태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날 설명회 현장에서는 또 여러 항공사, 문화관광기관 및 대학과 협력을 맺으며 발전 공간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력 여행사들은 차량 내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풍경 영상을 방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광지를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지의 단체 관광 여행사와 연동해 평산, 야부리, 태평구 등의 관광지 자원을 통합해 명품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한편 관광객 시장을 적극 개척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성농업 및 농촌청에 따르면 농업 및 농촌부 발전기획사가 최근 발표한 2026년 국가농업현대화 시범구 조성명단에 흥룡강성 부관과 북대황 농강그룹유한회사, 흥룡강 856 농장유한회사가 선정됐습니다. 부가는 세계 3대 흑토대 핵심 지역에 위치했으며 539만 6천무의 연속적이고 평탄한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급 콩 우량 품종 육성 기지를 갖추고 있으며 9개 종자업 연구기관, 20개 유명 종자업체가 집결돼 있고 자체 개발한 콩 품종이 100개를 돌파했습니다. 북대황 그룹 흥룡강 856 농장은 전 농장 디지털 변농사 제일농장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늘, 공중, 땅 입체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역 디지털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원격 감지 변수 12 초방도를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농업종합기계화율은 99.7%에 달하고 지능형 농기계 비중은 80%를 초과해 전국 최상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6월 10일 오후 7시 20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2라운드에서 할빈팀은 후코트팀과 아성구 문화체육센터 경기장에서 홈장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6월 들어 할빈팀은 계속해서 하루 두 차례의 훈련을 진행해왔으며 훈련 내용에서 전술 숙지, 체력 보강 등 주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훈련에서 선수들이 보여주는 컨디션에 대해 정빙 할빈체육대학 축구교육연구실 주임 겸 팀 감독은 현재 팀은 후코트팀과의 2라운드 경기 준비에 열성을 다하고 있으며 선수들의 경기력과 심리상태 모두 최상의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훈련에서는 후코트팀의 기술 및 전술 특성에 맞춰 맞춤형 배치를 할 것이며 긍정적이고 진지하며 활력 넘치는 자세로 이번 경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할빈시 도외구에 위치한 중화바로크 역사문화거리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인기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평소에 옛 추억을 담은 분위기와는 달리 이 거리는 독특한 건축 변주곡을 선보이며 100년 역사의 무게감과 현대 트렌드 문화를 완벽하게 융합해 얼음 도시의 문화관광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정우가를 거닐다 보면 1923년에 건설한 절충주의 양식의 옛 건물인 동영덕 여관 옛터가 가장 눈길을 끕니다. 정교한 벽돌 조각과 로마식 기둥, 아치형 문과 창문을 갖춘 이 100년 역사 건물은 현재 화려하게 단장됐습니다. 춤추는 듯한 음표, 생동감 넘치는 악보, 그리고 상징적인 햄버거 모양의 예술적 드럼이 건물 외벽에 조화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녹색, 남색이 회색 계열의 벽돌 벽면과 강렬한 시각적 대조를 이루며 옛 건물의 복고풍 질감을 살리면서 젊음과 트렌디한 생명력을 부여했습니다. 할빈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거리는 중서합벽 신구공생이라는 독특한 자세로 이 도시가 동방 모스크바에서 창의의 도시로 변모해온 시대적 변천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할빈의 문화적 자신감을 보여주는 새로운

명함이 되고 있습니다. 2026 할빈 딸기 음악 축제가 6월 13일 할빈 빙설 대세계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할빈 딸기 음악 축제는 이틀간 진행되며 총 31개 세션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록, 팝, 랩 등 다양한 장르가 한자리에 모여 대중에게 익숙한 멜로디는 물론 야외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에너지를 선사하며 음악 팬들에게 할빈 여름의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화려한 라인업이 예고된 가운데 실력파 가수와 밴드가 대거 등장하며 동북 출신 음악인들도 고향으로 돌아와 특별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일전 교육부는 6월부터 8월까지 2026기 대학교 졸업생 취업 100일 전력 질주 행동을 배치해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행동기간 각 지역, 각 대학교는 캠퍼스 채용 행사 4천여 회를 개최하고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가대학생 취업서비스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10회의 온라인 특별 채용 행사를 개최해 1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32번째 시간입니다. 얼마쯤 지나서야 수연이는 점차 의식을 차렸다. 그러나 아직은 일어설 수 없었고 발을 옮길 수도 없었다. 온몸이 칼로 에이고 송곳으로 쑤시는 듯하였다. 옷은 이미 피에 말라붙어 움쩍만 하여도 살가죽을 뜯어내는 듯이 아파났다. 머리의 상처는 계속 모질게 쑤셨다. 피와 머리칼이 한 대 엉키어 살가죽에 꽉 달라붙었다. 아팠다. 모질게도 아팠다. 수연이는 두 손으로 흙 한 줌을 꽉 움켜쥐고 눈물이 글썽해 있었다. 그는 무슨 방법으로 상처의 고통을 덜었으면 좋을지 몰랐다. 수연이의 몸은 불타는 듯 뜨거워났다. 목구멍 안에서는 단불내가 확확 풍겼다. 바로 곁에는 절절 흘러가는 냇물이 있었다. 그는 얼마나 물을 마시고 싶었으랴. 그러나 자신을 억제하였다. 부상당한 사람은 냉수를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그는 손으로 푸른 풀 몇 줌을 뜯어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으며 목을 축였다. 그리고 간신히 산비탈에 기어올라 손으로 사방을 더듬었다. 가시가 아무리 찔러도 뾰족한 풀에 아무리 긁혀도 아픈 줄도 모르고 총, 자기의 총만을 찾았다. 이윽고 나무뿌리 옆에서 무엇이 반짝거리는 것을 보았다. 수연이는 미칠 듯이 좋아하며 그것을 주워들었다. 총, 그것은 총이었다. 보기 드문 눈물이 그의 눈에서 흘러내렸다. 그는 총에 대고 입을 맞추었다. 총을 보니 총을 준 사람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였다. 강영천이었다. 그는 자기에게 무엇이 수여되는지를 알고 있으며 가장 위급한 대목에 자기를 도와주었다. 수연이는 말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자기에게 무기를 준 사람에 대한 감격이었다. 수연이는 조금도 성내지 않았으며 더더욱 그를 사랑하였다. 그 사랑은 티끌 하나 없는 동지애였다.

수연이가 기어서 돌아와 보니 궁선이가 움찔거리고 있었다. 수연은 총을 들고 증오에 차서 당장 그를 쏴 죽이고 싶었으나 다시 한번 북받쳐 오르는 분노의 불길을 가까스로 달래였다. 궁선이는 깨어났다. 그는 머리칼이 한 줌이나 뽑히고 얼굴은 뾰족한 돌에 긁히어 살점이 서너 곳 떨어졌다. 머리도 구멍이 뚫렸다. 그는 고통스럽게 낯짝을 찡그리며 입을 헤벌리고 있었다. 아픔에 녹두알 같은 작은 눈도 금붕어 눈처럼 튀어나왔다. 그는 정말 원통에 죽을 지경이었다. 왕간지는 그들 네 명을 파견하였는데 저쪽 세 사람은 망가꼴 놈들이었다. 그들은 몇 시간 실이 기다렸

0: 저야 옥초와 덕순 아바이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 대낮이어서 감히 손을 쓸수 없었다. 원래는 돌아서려 했으나 그는 이번에 성공하면 한 사람에게 말발굽형으로 된 금덩이를 하나씩 준다는 보수가 아쉬웠고, 오래전부터 침을 흘려오던 이 예쁜 처녀를 제멋대로 희롱하고 죽여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더더욱 아쉬웠었다. 그는 다른 두 놈을 돌려보내고 만수보와 단둘이 남았었다. 만수보가 총에 맞아 죽는 그 순간 그는 심지어 혼자서 독차지하게 되었다고 저기 기뻐까지 하였다. 그까지 촌뜨기쯤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뜻밖에도 일이 뒤틀려서 도리어 수연의 손에 잡히어 끝장을 보게 되고 말았다. 땅, 땅, 땅. 련발로 울리는 세 방의 총소리에 궁선이는 자기를 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흠칫하였으나 그렇지는 않았다. 그는 끝내 아픔을 참지 못하고 석심한 소리로 말했다.
1: 수연아, 날 어떠자는 거냐? 너 쏴라, 날 쏴 죽여라!
2: 생각은 잘한다. 하지만 기다려라. 마을에 돌아가서 다시 네 놈과 셈을 치르겠다.
0: 수연은 분노에 차서 말하였다. 그가 총을 쏜 것은 사람들을 불러오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기가 견제하지 못하고 쓰러질까봐 몸을 큰 버드나무에 기대고 총을 들어 궁선이를 겨누었다. 궁선이는 아파서 어이구 어이구 신음하다가 까무러치고 다시 깨어나 울부짖다가는 또 정신을 잃었다. 수연은 몸을 나무줄기에 점점 더꼭 기대었다. 온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콩알 같은 땀방울이 굴러 떨어지고 이빨이 떡떡 맞조이며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그는 나무에 기댄 채 스르르 땅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총구만은 여전히 적을 겨누고 있었다. 궁선이는 비록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아픔을 참기 어려웠으나 치명적인 상처는 입지 않았다. 그는 정신을 완전히 차린 후 자기의 결말을 알아차리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다시 발악하기 시작하였다. 시간아, 넌 정말 느리구나. 왜 사람들은 아직도 오지 않는가? 수연이는 목장 구름이 꽉 덮여 한 점의 빛도 없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 어리석은 처녀여. 아픔에 정신이 흐리마리해 버리지 않았는가? 밤은 이제 겨우 삼경인데 날이 어떻게 밝을 수 있겠는가? 수연이는 눈앞에서 불꽃이 튕기고 머리가 갈수록 무거워졌다. 그는 더는 지탱할 수 없어 그 자리에 쓰러지며 한쪽 팔로 나무줄기를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 간신히 총을 잡았다. 갑자기 눈앞에 그림자가 움찔하더니 산비탈로 불이 나게 뛰어갔다. 궁선이는 필사적으로 우러 기어올랐다. 수연이는 외쳤으나 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총을 두방 쏘았다. 그러나 그놈은 그냥 기어오르고 있었다. 수연이는 손이 떨려 마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몸을 일으킬 수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꿇어앉아 나무 줄기에 가슴을 기댄 후 두 손으로 총을 잡고 검은 그림자를 겨냥하여 호되게 또 두 방 쏘았다. 뒤이어 그는 쓰러지며 머리를 무겁게 떨어뜨렸다. 피에 물든 머리칼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덮었다.
2: 어머니가 고들이 부를 때였나? 왜 이렇게 나가올까? 누가 말하고 있어? 날이 밝았는가? 동생들은 일어났나? 네. 눈을 못 뜨겠지? 목이 타는구나. 목이 말라. 이상하다. 목이 마르다니까. 물을 먹여주는구나. 참 시원해. 궁손이 그 나쁜 놈을 때리고 있었어. 무엇이? 달아났다고? 안 돼, 안 돼. 그 놈 못 달아나. 총, 내 총.
0: 수연이는 분수 상태에 빠져 흐리마리한 생각을 더듬다가 눈을 떴다. 불빛이 눈을 찔러 아무것도 똑똑히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자기를 향해 몸을 굽히는 그림자를 보자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2: 어머니! 수연아! 자!
0: 어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수연이가 깨어난 것을 보고 서둘러 또 숟가락으로 더운 물을 입에 또 넣어주었다.
3: 수연아, 엄마가 여기 있다.
0: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 숨을 호흡내쉬며 말없이 모여들었다. 수연이는 물을 몇 모금 마시고 정신을 완전히 차렸다. 그는 제 집 구들에 누워있는 자기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무슨 일인지를 알았다.
2: 옥추 오빠, 궁손이, 그 나쁜 놈은?
0: 그는 옥추가 눈에 띄자 다급히 물었다.
1: 마음도와, 붙잡았다.
0: 옥추는 인차 대답해줬다.
1: 아주머니가 나에게 내가 구해갔다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기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사람들을 데리고 마중 나갔다가 서산 너머에서 총소리를 들었다. 그곳에 다다르니 넌 정신을 잃고 나무 밑에 쓰러져 있고 궁손이는 내 총에 한 방 맞고 죽어 뻗어져 있더구나.
2: 죽었어요?
0: 수연이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1: 아니, 까무라쳤어. 숨이 붙어있더군. 우린 그 놈을 끌어다 학교에 가두어 놓았다.
2: 그럼 됐어요. 날이 밝으면 심문하자요.
0: 왕간지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온몸에 찬물 바가지를 들쓴 듯 뼈마디마저 졸여놨다. 그는 집안을 한 바퀴 빙 돌고 나서 절반 피운 담배를 휙 뿌리치고는 걸상 위에 뛰어올라 상자를 열었다. 구석에서 권총을 꺼내어 탄화를 재우고 허리에 찔러 놓은 후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4: 달아나자. 바보야, 바보. 경감행동하여 큰일을 막혀버렸구나.
0: 갑자기 그는 멈춰섰다.
4: 침착하자.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
0: 왕간지가 슬금슬금 학교에 와서 보니 교실 밖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서 법석 떠들고 있었다. 왕 할머니가 한 중년 아낙네에게 하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3: 정말이지? 범을 그려도 뼈다귀는 못 그리고 커튼 알아도 속은 모른다더니 평시에 그렇게 훌륭한 제 아드놈이 매국 노인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0: 왕간지가 흠칫 놀라 꽁무니를 빼자는데 그 중년 아낙네가 한숨을 지으며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5: 에휴, 그러게 말이에요. 다행히도 수연이 그 애가 튼튼했으니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벌써 잃었죠. 나쁜 놈이 또 하나 있는데 수연이가 쏴 죽였대요.
0: 왕간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놓여 긴 낯짝을 실룩거리며 생각했다.
4: 됐구나. 하나만 남았다면 이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
0: 그는 사람들 속을 비집고 들어가며 큰 소리로 고하댔다.
6: 이게 무슨 일이야? 난 평시에 그를 좋은 사람으로 여겼더니 웬 본심은 매국노였구나. 이제
0: 사람들은 교장이 성이 나서 치를 떠는 것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길을 내주었다. 왕간지가 보니 온 낯에 피치를 하고 몸에도 피와 흙모래를 뒤집어 쓴 궁손이가 죽은 승냥이 같이 땅에 늘어져 있었다. 궁손이는 왕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시퍼렇게 통통 부은 눈을 가늘게 떴다. 궁선이를 지키고 선 두 민병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수연이를 찾아내고 어떻게 궁선이를 메고 왔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한 사람은 만수보의 몸에서 뒤져낸 서리빨치는 비수를 들고 다른 사람은 반짝거리는 일본제 소형권총을 사람들 앞에 흔들어 보이며 득이 양양해서 자랑하고 있었다.
7: 아하! 이것이 까만 돌과 같은 빛깔이 되나서 우리는 한참 찾았지요. 근데 요놈이 글쎄 돌틈에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0: 왕간지는 권총을 힐끗 훔쳐보았다. 묘한 계책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앞으로 한 발 쑥 나서며 미친 듯이 성이 나서 궁손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욕을 퍼부었다.
6: 너 이놈! 사람 탈쓴 짐승 같은 놈아,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야. 내 네놈의 피를 마시고 간을 끓이시고도 시원치 않겠다.
0: 왕간지는 욕할수록 화가 나서 펄펄 뛰며 불시에 민병의 손에 든 권총을 빼앗아 들고 사람들이 무슨 영문인지 알아차릴 사이도 없이 땅땅 하고 두 방 쏘았다. 비명소리와 함께 궁선의 머리가 박살났다. 왕간지는 벽에 기대어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부르짖었다.
6: 정말 분하구나. 우리 학교에 이런 악당이 있을 줄이야. 내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대하겠나.
0: 죽었다 하는 소리가 사람들 속에서 확짝 끌어번지자 왕간지는 공포에 질린 듯이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부르르 떨며 말하였다.
6: 무엇이? 죽었다고? 내가 그놈을 죽였다고? 내 평생에 사람은 그령 닭 한 마리도 죽여보지 못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3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8: ...北京时间13点整。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이 되니 푸르른 하늘에는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고 사는 덕에는 진한 꽃향기가 풍겨나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도 사랑한다는 계절인 여름에는 잎은 더 싱그럽고 파랗게 피어나고 꽃은 더 진하게 탐스럽게 피어납니다. 사랑과 낭만으로 충만된 이 여름에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피어나는 여름의 행복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해주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럼 먼저 박소연 가수가 부른 노래 사랑의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너무나도 정감이 넘치는 노래 시골의 밤이었습니다. 정열적이고 낭만적인 여름에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가족이 함께 웃으며 푸르른 꿈을 키워간다면 무더운 여름도 시원히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용정시 덕신항에 살고 계시는 전홍옥 어머님은 타양에서 덕신항에 시집와서 생활한 지 40여 년이 된답니다. 그간 마을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이웃들과도 사이좋게 잘 지내와서 마을도 정들고 연변에도 정들었다면서 노래 꿈속의 고향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려면 첫째는 초심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루하루 새롭게 발전 변화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진 모습으로 변화해야 좋은 기회도 생깁니다. 하기에 우리는 늘 변화가 곧 기회라고도 말합니다. 절강성 항주시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미란 씨는 자신이 이처럼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부모님의 올바른 인도와 가르침과 갈라놓을 수 없다면서 항상 자식과

0: 걱정뿐인 부모님에게 서폼 세탁기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서폼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1: 아이! 아이, 뭐, 도합은 아니고 어디 가서 벌찌가 앉아 있는가, 이 사람이.
2: 물러나셔서 비기시소.
1: 아이고, 전화기 아니고 어디를 갔다 오?
2: 전화기가 말고 신경질이 번져지 어떻게 참습니까?
1: 아, 또 신경도 또 무슨 놈이 신경질이여, 그렇게.
2: 세탁기를 쌌단다.
1: 누구네?
2: 누구겠어? 동미 형님 내지.
1: 아, 그 집에 무슨 더 있어서 세탁기도 쌌다?
2: 동무 엄마 언니름 도라지를 캔 거 오늘 팔고 쌌단다.
1: 이야, 그것도 제네리 같은 아줌마 엄마 돈을 혼내내서 쌌겠다.
2: 그랬겠지 뭐. 어? 아, 그런데 늙어도 한 가지라는 겁니다. 아, 무슨 맨날 마다들만 마다들이라 합니다. 우리 엄마 데리고 들어온 자식입니까? 말 알고 뒤에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 보는 걸 더럽게 보는 겁니다.
1: 정말 나중에 생각하고 꼬치 사기는 꼬치 사오. 아, 저 그런데 그 얼마짜리 쌌다.
2: 사돈엄마 말하는 게 무슨 700 얼마짜리 싼 게 뭐 대나 졌더라며?
1: 야, 고령이 그게 와느라 산조도 이겼네.
2: 옳겠지 무슨.
1: 아, 혹시 그 우리를 주자고 싼 게 아닐까?
2: 세상에 즐겁습니다. 우리를 주자고 싼 게 뭐냐? 우리 집에 실어왔지? 그 하나하나 좀 생긴 거 보셔. 누구 생각하게 생겼는가? 모두 엿기 같은 거.
1: 아니 글쎄, 아줌마하고 형님은 자기네 욕심내서 그렇게 한다지만 얼마나 어째 일처리 이렇게 하는가 말이야. 나도.
2: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무 다 뭐 절사 해야 되지? 달래기 되겠습니까? 동무 같은 건 아이디어 공고 주는 것도 너무 웃기지. 아이디어.
1: 아이고, 됐어. 빨리 저 전화기나 하.
2: 모릅니다. 제비를 해 잡수셔. 신경 번져 준 거.
1: 아이, 그래요. 오늘 바깥에서 일하고 나가는데 그래 밥도 와야 주겠어, 그래.
2: 오늘 그럼 형님이 밭에 또 후치질 해줬지 않습니까?
1: 아이고, 어디서 우리 밭에 딱 붙어 있는 거.

0: 아, 어떻게 내 것만 하고 훌쩍 싫고 그래?
1: 싫고 왔지 뭘게 무식입니까? 맨날 그렇게 모자를 싸게 그 집이라 하니까 점점 모자를 보고 팔불러지 팔불러.
0: 아이 그래 지는 제가 아니 요만한 열정을 못해 주겠어 그래?
1: 내 말은 남이 참새질 할 때 동물 수탉질 좀 해보라는 겁니다. 응? 응? 아이 보셔 응? 그렇게 세차지 뭐 세계 물기 것처럼 그렇게 울고 나고서 아 무슨 일을 있어 하겠어?
0: 야,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 사람 그 정말 말이 많다 야 이게.
1: 내 말아야 이게 됐습니다.
0: 말아야겠다.
1: 동무 형님 보셔. 응? 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 100평방짜리 집을 살짝 팔아 그 돈 은혜에다 탁 저축해놓고 응?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랑 밀어내고 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로 또 80평방짜리 집을 탁 찾으라고. 응? 그러고 내 키우던 중돼지 두 마리도 팔아서 빈덩기와를 얹어놓고 로고길 쌓아가면서도 응? 야 동생 정말 야 이거 아니랬다 야. 어, 대수 고마워서 사탕 하나 수면 돼 돌아가 내가 다
0: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거 하겠어 그래?
1: 같은 거 했지 뭘 게 무슨 게 뭘 게 무슨 게인가?
0: 아 또 그렇지 그 대신 또 그 형님네 엄마로 잘 모시면 될 게 아닌가?
1: 거덕치여 거덕치여 형 모시라는 게 보수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오겠다 할 때 돈 어쩌는가?
0: 아 또 그것도 그렇지 또 엄마 짝에서 오겠다면 뭐 방법 없지 무슨
1: 거덕치여 좀 엄마 손 짝짝하셔 응? 짝짝해 시어머니에게 새가 나도 가면 찌대도 하나도 안 싸준 체면에 무슨 체면에 우리 집 오겠답니까? 이제 그저 베개다 신으로 질질질질 매질할 때 무식이 들이받아 보는 걸 보라지. 세탁기나 선물 받은 마다들이 잘 모시겠지 뭐 강 모시라는 게요.
0: 계속 빨리빨리 전해놔.
1: 제비 먹으면 되니까 묵은밥이 갔다 갑니다.
0: 아이 사람 쯤에
2: 야 인리야
1: 범이 죄송하면 너가 또 세탁기 따라 하려고 했겠구나.
0: 좀 성격 쓰지 말래.
2: 어, 있었구나. 야, 너네 무슨 이야기 들을 거 아니야?
0: 형님이
2: 어?
0: 왔다. 아, 아, 올라, 올라.
2: 아, 아이고, 재수도 집에 있었구만요. 어째, 어디 좋채요?
1: 석이 좋채기란다.
2: 저기 아픈 모양이구만.
0: 아, 야, 그, 저기, 그 뭐, 3차 신경토에도 도섰다.
2: 3차 신경토?
0: 야, 야.
2: 그 3차 신경토에, 아, 그게. 약간 무슨 약 타더라고.
1: 약이 쓸데없습니다.
0: 아, 어, 자, 형님 여기 알았어. 자, 저기 형님이 어찌다 왔는데 그 상점에 가서 뭐 좀 싸.
2: 야, 나는 흰술은 마실 줄 모른다.
0: 아이, 그럼 가서 그 맥주를 몇 번 사서 싸.
1: 돈 어주셔, 내가 갔다 올게.
0: 아, 이거 전번에 당시 그 싸기면서 번 돈 있지 그 뭐 그걸 좀 싸.
1: 그거 차돌이네 비도 다 물고 없습니다.
2: 야, 낼래선 돈을 크게 팔지 말라, 어? 거서 피수 서너 개에 낙지나 맹태 서너 개면 되네라.
1: 야, 염채도 말고 니까 피수 서너 개 낙지 두 개면 더 열네 여기. 엄마 어떻게 오늘 싸게 좀 먹었다 어제 동시 이러니 나 좀 빨래를 불고 둔게 살이 되는 거나 요 3차 신경터 너무 아파가지고 어찌 저기 싹쓸겠다 너무 뜨거나 갔다
0: 오세요. 정말 형님의 이제 이 사람 그 무슨 빨래 얘기 나오니까 피떡 생각나는 형님이 오늘 뭐 세탁기를 쌌다대야?
2: 어. 오늘은 저 시내 내려가서 780원 주고 하나 싸왔다 저기.
1: 어, 생활이 그저 쩍쩍 피운다.
2: 야, 아이 뭐 재수 남들이 있을 땐 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 바깥에 나가서 없으면 되는데 아이
1: 걔가 되게 영 좋겠습니다.
2: 야, 전화만이나 더 얘기 있어 이봐. 야,
0: 야.
2: 그런데 어째 아까 내 너 집 와보야 집에 새로 꽁꽁 쟁여놨고 사람 없더라.
0: 아이 낮에 우리 집 왔다 가서.
2: 어?
0: 저 무슨 일로?
2: 아, 아이, 그, 뭐, 큰 일은 아닌데, 이게, 이런 일이다. 이거네, 재수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이야.
0: 야.
2: 내게 노시란 말이지만이야. 이게 내 별로 생겨서. 논에 이때까지 새가 나서도 한 백도 치를 받아도 못 봤지. 그리고 뭐, 해성구도 없지, 뭐야.
0: 에이, 별 말도 안
2: 그래서 내 아껴 집에 가서 곰곰이 누워 생각해보자.

0: 거래, 예, 이모.
1: 오, 예.
2: 아, 죄송, 죄송. 예. 가지마, 가지마, 필요 없어.
1: 오야, 기계무사, 돈 몇 필 든다.
2: 아이, 그만한 거. 계속.
1: 얼마 건드리는 언내 싸움.
0: 아이, 쟤는 뭐 죽어야 되지? 병살 펴서 싸워야지.
1: 어, 뭐. 아, 나 뭐, 걔들은 자꾸 머들머들 하면. 빨리,
2: 빨리, 빨리. 아이, 그만한 거.
0: 어, 형님, 아, 근데 담배 한 대 줘.
3: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우도징어하구나.
0: 어?
3: 리서 편도 이제 괜찮다.
0: 아이, 전번에 저거야 그 시내 갔다 오면서 어. 내 뭐 자기 말을 저 잘 듣는 다음에 이게 장례라면 한 통 쌌어.
3: 그런데, 야, 그나저나야, 내가 이게 뭐야? 요 저밖에 비우지 않은 게 내가 가지다 비울까?
0: 아, 야, 그 가지다 비우. 야.
3: 그래, 그래, 내가 여는다.
0: 야, 어서 불다.
3: 야,
0: 야,
3: 네 오늘 무슨 일이야, 그래?
0: 아니, 오늘 후치질했어.
3: 어느 밭에 후쳤길래?
0: 저기 앞뜨거지랬지.
3: 앞뜨거지?
0: 야,
3: 야, 그 앞뜨거지 우리 밭에 그 풀이 만채였대야.
0: 아이, 그 그건 채였대.
3: 야, 내 오늘은 시간을 타서 그 밭에 후치자고 했는데, 하, 아, 집에 아임이라는 게 오늘 딱 세탁기 쌀라 가서 어찌나 절구는지. 야, 이게.
0: 아이, 근심 마, 내 싹 후쳐놓고 왔어.
3: 무슨 일하니? 네 했단 말이야.
0: 야.
3: 야, 부끄럽다, 부끄럽다, 부끄럽다. 야, 야 이게 내 이제부터는 어지간해서 너 신세를 지지 말자고 했는데야. 아이, 부끄럽구나. 아,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이게 1년 농사를 치고 네 기본상 우리 집이로 절반을 하는 셈이야.
0: 아이고, 형제간에 그만한 일도 못 방지하겠어.
3: 야, 너네 그렇게 통쾌하게 생각하면 된다.
0: 야, 저 근데 형님이 이 세탁기로 저 아줌마에 동의해서.
3: 야. 내 너 아줌마의 동의하야 뭐 여기 와서 이렇게 큰 소리 팡팡 칠 수 있니? 어? 뒤는 절대 긁지 말라. 절대 긁지 말라.
0: 아이, 글쎄, 에? 그렇다면 나도 야 안심하겠어. 야.
3: 야. 아이, 아이, 무슨 거 이렇게 숱한 거 들고 와?
1: 뭐야, 아줌마님이 어? 바라보다 깊은 마음에 비기면서 아무것도 알지.
3: 에이, 그게 무슨 그게 대단한 게라고.
1: 아이, 저기를 오는 듯이 안 간다는 오는 사람은 아예 소식을 듣고 세탁기 구겨 하려고 하겠다면 나한테.
0: 아이, 그 빨리 상 낮춰.
3: 상 필요 없어, 필요 없어.
0: 무슨 이제
3: 아들 무슨
0: 땅바닥을 줘
3: 야, 그래도 이게 좋다.
0: 꼼꼼 가자.
3: 아가 이빨에 야 이거 좀.
0: 내려 와야 돼.
3: 아 어따 들어가 들어가. 야 그게야 또 교수님 게 따다야.
0: 아이 저.
1: 무섭다
0: 꼼꼼을
3: 야야. 아 시원하구나 좀 무서라.
0: 자만이 형님이야 고맙소.
3: 야 그 말을 자꾸 하지만 이게 듣긴 했대. 어찌나 한 번 한 어르신데.
0: 자 들어 한잔 하기야.
3: 아 들어
0: 여기.
1: 웃음다.
3: 야, 시원하구나.
1: 야.
3: 아, 재수. 재수도 입장에 나서 안 섞어.
0: 아, 저도 한 잔 부숴.
1: 네, 한 잔 부숴.
3: 아, 재수 웃겠어.
0: 아이, 무슨. 사용 안 하자.
3: 야, 오이빨이 거기 쓰게 되겠네, 거기.
1: 기다리는 우리 집엔 지수 없어도 된다. 아, 치수 싸워도 이빨로 다 이래, 지금.
0: 내가 뭐, 담배들 다 씹어먹은 사람인데. 빨리 무서워.
1: 아니, 굳이 삥새 세 개밖에 없지 않나, 안전한 게.
3: 아, 이럽서 내 말이 그랬지.
0: 됐어.
3: 됐다, 됐다.
1: 꼴딱아, 입었어.
3: 야, 이 비주얼한 거 원래 요마야,
0: 지금. 야.
3: 자, 재수.
1: 네?
3: 그래서 말, 저, 잔 가져올까?
1: 나 선진이 갈게라도 쓰러면 어때서
3: 아 그냥 우리 행정해야 들자 아니 무슨 딴 말이네
0: 야 좋구나
1: 그 아줌마님
0: 야
1: 저기 그 세탁기 무슨 폐입니까
0: 아 저봐 그 무슨 폐
1: 예
3: 아 그 아니야 방금 폐요
0: 뭐 방금네
1: 어디 방단해?
3: 야 이게 야 이게 어째 한정 말이 이래? 야 그 어서 좀 책이라 좀 치고 보래.
0: 야.
1: 아 저기 걔가 아줌마님이 그게 기라 뭐 자도이겠습니다 예?
3: 자도이나 뭐이나 뭐 완자도이지 무슨?
1: 걔가 막 영 그게 좋겠습니다 예?
3: 좋으나 뭐이나 더 얘기 있어. 이거 어떻게 써도 야 절대 마사지는 법이 없던데.
1: 하기랑 써야 되세요 든든하겠습니다 예?
0: 그게 1번 자요.
3: 아, 자관 어쨌든 영 돈 내라.
0: 야, 자,
3: 마야, 가만히 있어라. 야, 내 이렇게 펄쩍 앉아있을 새 없다.
0: 어제
3: 내 집 가다 가서 세탁기를 실어 올게.
0: 아니, 소리를 맞은 말이야.
3: 아니, 나 오늘 이럴 새 없다.
0: 아, 가만히 있어. 같이 가게.
3: 야, 너는 오지 말아. 이리 와. 어제 집에 아임이 있는데 무슨 네 와서 뭐 쓸 때.
1: 되게 했은가?
0: 먼저 하실까?
3: 아이, 대단.
1: 좀 수고해 주세요.
3: 야, 집에서 집이나 그다.
1: 예.

0: 가지. 이게 적어가지고 식당 무해.
1: 어라 삼복 무슨 어찌는 걸 본다는 게.
0: 그럼 내 머리한테 그래도 지는 제가라고.
1: 난 정말 아주머님이 저렇게 처살 줄 생각 못했다. 이거 또 자기네 집은 무슨 어찌 같더라고. 또 난 싫어.
0: 이거
1: 뭐 세탁기를 어디다 놓고
0: 그 어쨌든 물뚝에하고 갖춰봐야 되지 않을까?
1: 야 바다로는 물기 없지 않을까? 아까도 그들아 거기서 저 식자트 피놓고 다 놓을까?
0: 아 저쪽에?
1: 그래 이제 빨리 아니 이거 그만만
0: 그래
1: 와 어쩌러 빨리 나간다 빨리 낚시 빨리 낚시
0: 네
2: 아이고 계속 뭐야
1: 나간다
2: 빨리 오래
1: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3: 조금 쉬자
1: 저 아주머님은 길을 저렇게
2: 왔다 아이 내가 무거운 일을 해봤어 이게
0: 가만 내 신 먹고
4: 누구나 초록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쳤을 때, 스트레스로 머리가 복잡할 때 초록색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답니다. 가끔 지쳤다 느낄 때면 푸른 잔디를 찾아가거나 산은 덕으로 올라가세요. 싱그러운 초록이 마음을 차분해지게 하는가 하면 좋은 생각을 가지기도 한답니다. 산동성 청도시에 살고 있는 강정옥 씨는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노래 어머니 세월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청춘은 희망이라고도 말하는데 젊은 시절엔 청춘만이 갖는 위대한 특권일까요? 젊은 시절에는 패기로 넘치어 별이 되고 꽃이 되어 매일 푸르는 꿈을 꿉니다. 명랑함이 넘치고 씩씩함으로 충만되고 희망으로 부풀었기에 청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항상 청춘을 잃지 않고 희망으로 살자면 그 핵심이 바로 건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지키는 일상이 올바른 운동과 식사가 아닐까요? 연기씨의 백정숙 씨는 어머니가 올해 90세이지만도 건강한 기력을 보여서 너무나도 고맙다면서 어머니께서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래 우리네 토장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여름날 햇빛을 받으며 산천으로 가는 나만의 여행길에 올라보세요. 바쁜 일상의 해탈에서 오는 짧은 여행의 단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떨어진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것만 보아도 학창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가 하면 청춘의 설레임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군수시 하남가에 계시는 최경화 씨는 6월에는 작은 딸과 사위 그리고 두 외손녀 이렇게 한 가족의 4명이나 생일이어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즐거움을 가족과 함께 친척 친구들과 나누고 싶다면서 노래 물수제비 뜬다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해마다 6월이면 여러분은 저마다의 사랑과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몸도 마음도 쉬면서 재충전하는 기회를 바라고 있으며, 어떤 분은 건강한 삶을 바라고 있으며, 어떤 분은 사랑에 목마른 불우한 이웃에게 약수를 가져다 드리기로 합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 푸르름으로 가득한 6월이 모든 이들에게 소중하고 즐거운 녹색 6월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힘든 일을 시작하면 쉬운 일이 올 것이다. 는 속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먼저 해결하거나 시작하면 결국 그 후에 더 쉬운 일이 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고난과 역경을 먼저 이겨내면 그 뒤에는 편안함이나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인내와 끈기를 강조하며 힘든 과정을 지나면 더 나은 결과가 온다는 인생의 법칙을 알려줍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 처음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잘 견디고 나면 결국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쉬운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피하고 네, 싶은 유혹에 자주 빠지지만 이 속담은 오히려 힘든 일에 도전함으로써 그 끝에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철호라는 이름의 청년이었고 다른 한 명은 지수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친구였으며 함께 자라며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습니다. 둘은 함께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철호는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어려운 일일수록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는 성격이었고 반면 지수는 항상 쉽고 편한 길을 찾으려는 성향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농사가 시작될 예정이었고 그 농사를 맡을 사람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이 농사가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맡는 것이 자신에게 큰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지원했습니다. 반면 지수는 농사가 힘들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일을 찾아 편하게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는 농사가 끝날 때까지 농사일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힘든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편한 일만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농사를 시작하면서 철호는 정말로 힘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에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등의 고된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어지고 몸은 지쳤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이 되자 그는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계속 일을 이어갔습니다. 힘들다고 그만두면 그 뒤로 오는 보상을 얻을 수 없겠지라며 철호는 끊임없이 자신을 독려했습니다. 한편 지수는 철호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일들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씨가 더워지거나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철호에게 농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농사일을 피하고 편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큰 만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사가 끝나가면서 철호는 무사히 작업을 마쳤고 그 끝에서 그는 큰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일들이 끝나고 나니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더 나은 농사 기술을 배우고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제 더 이상 힘든 일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앞으로의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 지수는 평소에 쉽고 편한 길만을 택했지만 결국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저 작은 이익이나 만족에 그쳤습니다. 그는 철호처럼 힘든 일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놓쳤고 결국 그가 얻은 것은 그저 일시적인 편안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선택이 항상 맞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철호는 힘든 일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었고 그에 대한 보상도 따라왔습니다. 반면 지수는 항상 편한 길을 택하다가 결국 더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어려운 일을 미루지 말고 그 일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일을 먼저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결국 더 큰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철호는 농사라는 힘든 일을 먼저 맡고 그 과정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그 끝에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경험과 보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지수는 쉽게 살아가려 했지만 결국 얻을 수 있는 것은 작은 만족에 그쳤고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견디고 나면 결국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가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인내와 끈기의 중요성입니다. 철호는 고된 일을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그 어려움을 견디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새로운 경험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을 해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0: 어렵지 않지만 그 속에서 배운 것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인내와 끈기는 결국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겪으며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수는 편한 길을 선택하며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했지만 결국 그것은 그를 더 큰 어려움으로 몰고 갔습니다. 반면 초로는 힘든 길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그를 성장시키고 더 큰 보상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단기적인 이득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장기적인 성취를 추구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편한 길을 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힘든 일을 시작하면 쉬운 일이 올 것이다 라는 속담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선택들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고 그 일을 먼저 해결해 나간다면 결국 더 큰 보상과 성취가 뒤따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의 선택이 결국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고난을 넘어서는 사람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속담은 우리에게 도전과 성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여름철 특히 무더위가 지속될 때 우리의 몸은 많은 부담을 겪게 됩니다. 뜨거운 날씨는 체온을 조절하려는 신체의 기능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며 이로 인해 신체는 피로감과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더위가 지속되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기 쉬운데 이때 비타민C는 그 효능을 더욱 발휘합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무더위 속에서 비타민C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외부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제로서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콜라겐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부 건강과 상처 치유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더불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 감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에는 체내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가 커지기 때문에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이 중요해집니다. 더운 날씨는 우리의 땀샘을 자극하고 체온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유라디칼이 발생하고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피부 건강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비타민C는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름철에는 더위와 습도로 인한 스트레스가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가 부족하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나 위장 질환과 같은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병원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비타민C는 이 백혈구가 효과적으로 병원균을 파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비타민C는 항체 생산을 촉진하여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나 세균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더위는 신체에 많은 부담을 주며 특히 피로감을 더해줍니다. 더운 날씨에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탈수가 발생하고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 피로감과 무기력감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때 비타민C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부신이라는 장기의 기능을 돕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더위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비타민C는 이를 완화하고 체내에서 에너지 생산을 돕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여 더운 날씨에 심장이 과도하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돕습니다. 여름철에는 수분 부족이 체내 여러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수분의 흡수를 도와주고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가 충분히 섭취되면 체내 수분의 빠른 흡수와 보충을 돕고 탈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체내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해질은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무더위의 땀으로 많은 전해질이 손실되었을 때 이를 보충하는 데도 비타민C가 역할을 합니다. 여름철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의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피부가 손상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때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를 보호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피부의 탄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주요 성분으로 피부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피부가 처지고 상처나 자외선에 의해 손상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여 피부 보호와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여름철 무더위에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회복, 체내 수분 유지, 그리고 피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비타민C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여름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효능을 누리기 위해 비타민C의 섭취 방법과 추천량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섭취된 양은 몸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 더위에 많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를 적절히 섭취하여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피부 건강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타민C의 섭취 방법과 그에 맞는 적정 섭취량을 알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권장 섭취량은 연령과 성별, 활동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루에 75mg에서 90mg 정도의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여름철처럼 무더위에 자주 노출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그리고 체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1000mg 이상의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 여성 하루 75mg, 성인 남성 하루 90mg. 비타민C의 섭취량을 초과할 경우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하루 최대 2000mg 정도로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 이상을 섭취하면 복통, 설사, 신장결석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식품에서 직접 섭취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에는 다양한 과일과 채소가 있으며 이러한 음식은 자연에서 얻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과일을 예들면 키위, 오렌지, 딸기, 레몬, 구아바 등입니다. 채소에는 피망,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등입니다. 이외에도 비타민C가 풍부한 브뤼셀 스프라우트, 아세롤라 체리, 청경차에 등도 좋은 공급원이 됩니다. 식사를 통해 충분한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비타민C 보충제를 추가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으로 비타민C가 소모되기 쉽고 외출을 자주 하게 되어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피부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제를 통해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비타민C 보충제는 주로 정제형, 캡슐형, 분말형 등으로 출시되며 흡수율과 효과는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타민C 보충제는 아스코르브산을 주성분으로 하며 시간 방출형 제품도 있어 체내에서 일정 시간 동안 천천히 흡수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들어 오렌지와 시금치를 함께 먹는 것이 좋은 레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체내에서 과도하게 섭취된 양은 배출되지만 일시적으로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장애나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가 많이 포함된 보충제를 장기간 과다 섭취할 경우 신장 결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일 최대 2000mg 이상의 비타민C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적정 섭취량을 유지하고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고 필요시 보충제를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는 무더위에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름철 더위로 인한 피로와 탈수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연식품을 통해 비타민C를 보충하고 보충제를 활용하여 체내 요구량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여름철에 비타민C를 적절하게 섭취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궁금해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 보충제와 음식 섭취의 차이, 섭취 시 주의할 점 등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비타민C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과 함께 여름철 건강 관리를 위한 비타민C 섭취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비타민C 보충제는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C를 보충하는 데 유용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연식품에서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다양한 과일과 채소에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C는 식이섬유, 미네랄, 항산화 물질 등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보충제를 통한 섭취보다는 자연적인 섭취가 더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만약 평소에 과일과 채소 섭취가 부족하거나 여름철 운동이나 외부 활동이 많아 체내 비타민C가 빠르게 소모되는 경우라면 비타민C 보충제를 통해 추가 섭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자나 임산부, 수유부는 비타민C의 필요량이 증가하므로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섭취하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식사 후 30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섭취하면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타민C는 체내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C의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오렌지나 키위와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시금치, 브로콜리와 같은 철분이 많은 채소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작은 양을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오렌지, 딸기, 파프리카 등을 간식으로 나누어 섭취하면 비타민C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온도와 조리 방법에 따라 손실될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익히기보다는 생으로 먹는 것이 비타민C를 가장 많이 보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시금치는 데치거나 조리하는 대신 샐러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과다 섭취한 양은 대부분 배설됩니다. 하지만 2000mg 이상의 과다 섭취는 설사, 복통, 위장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신장 결석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충제를 통해 비타민C를 섭취할 때는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의 1일 권장량을 초과하는 것을 피하고 자연식품을 통해 비타민C를 보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통해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피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비타민C의 미용적 효과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부의 탄력과 재생을 촉진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주름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고 외부 활동 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를 포함한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의 피부 톤을 균일하게 하고 피부에 활력을 주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오렌지, 키위, 딸기, 파프리카 등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간식으로 즐겨보세요. 차가운 음료로 만들어 마시면 더운 날씨에 상쾌하게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하루에 한 번만 섭취하기보다는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오렌지 한 개, 점심에 키위 한 개, 저녁에 딸기를 먹는 방식으로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마시기 좋은 레몬수나 오렌지 주스를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주스는 당분이 많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직접 레몬이나 오렌지를 짜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것도 피부 보호와 재생에 좋습니다.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를 통해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 톤을 균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여름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 피부 보호에 효과적인 비타민C를 통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을 통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고 필요할 경우 보충제로 추가 섭취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여름철 더위와 피로를 이겨내고 활력 넘치는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드디어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 어땠나요? 잘 지내셨나요? 네, 행복하게 지냈든 그다지 좋지 않았든 이번 주말에 푹 쉬시고 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매년 이때면 북방의 여러 지역은 버들개지가 날리는 계절에 진입합니다. 온 하늘에 흩날리는 하얀 솜털은 겉보기에는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코를 간지럽히고 눈을 충혈시키며 재채기를 멈추지 않게 만듭니다. 네, 그럼 버들개지란 무엇일까요?

네, 흰색 솜털은 본질적으로 버드나무 암나무의 씨앗과 붙어있는 솜털로서 꽃도 아니고 이른바 흰털도 아닙니다. 네, 백향나무와 버드나무는 암나무에서만 솜털이 날립니다. 봄철 수분 후 암나무는 열매를 맺고 성숙 후 갈라지며 솜털이 씨앗과 함께 바람을 타고 흩어집니다. 네, 그럼 왜 다 베어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네, 버드나무를 베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성장이 빠르고 그늘이 크며 탄소 고정력이 강하고 비용이 저렴한 등 두드러진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도시 녹화 자원이 제한적이었던 시절에 네, 버드나무는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주력군이 되었으며 여름이 되면 보행자들에게 풍부한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각 지역에서는 단순히 벌목하는 대신 숯그루로 교체하고 접목하며 꽃 억제제를 살포하는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날리는 섬들의 총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점점 휘어지고 허리와 등이 더 이상 걷지 않아지는 등 네, 나이가 들면 몸도 늙어가면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모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노화 신호가 있는데 바로 혀의 변화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만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네, 이런 세 가지 표현은 노화의 표징입니다. 네, 첫 번째 표현은 미각이 퇴화되어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습관적으로 요리에 소금을 한 스푼 더 넣는 것, 이는 단순히 맛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노화에 대한 신체 본능적인 투쟁입니다. 네, 60세 이상 노인은 소금에 대한 인식 역지가 젊은이보다 2.2배 높은데 이는 젊은이와 동일한 미각 자극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소금을 섭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표현은 입이 마르고 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네, 타액의 중요성은 종종 간과되지만 실제로 이는 미각 건강의 핵심 수호자입니다. 네, 성인은 매일 1에서 1.5리터의 타액을 분비하는데 아밀라아제, 리서자임 등 물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이는 또 구강 건강의 천연 장벽입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타액 분비량이 30% 감소하면 음식을 삼키기 어렵고 충치 위험도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노화 표징은 바로 식욕이 감퇴하고 입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때 군침을 돌게 했던 요리가 맛이 없어지고 신선한 과일을 먹어도 기억 속의 달콤함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일본의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늙으면 감칠맛에 대한 인지 능력이 4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감칠맛은 식욕을 자극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네, 여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손에 투명한 작은 수퍼가 생깁니다. 네, 아프지는 않지만 인생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간지럽고 긁다가 생채기가 생기면 또 안에 약간의 액체가 흘러나오기까지 하는데 네, 이런 간지럽고 못생긴 수퍼가 바로 한포증입니다. 네, 한포증은 주로 손가락 옆면, 손바닥, 손가락 끝 피부에 발생하며 대부분 쌀알 크기입니다. 일부는 피부 옆면에 생기고 또 일부는 피부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발병은 계절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여름에 가장 뚜렷하고 겨울에 자연 치유됩니다. 주의할 점은 한포증은 손에 무좀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집을 터뜨리면 피부가 손상되고 상처가 자주 여러 가지 물건에 닿아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한포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지만 네, 한포증에 걸린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포증은 청장년층에 흔히 볼 수 있고 아이들과 청년들이 많이 걸리며 노인들에게서 한포진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네, 한포증의 원인은 불분명하며 현재 피부 습진 류사 반응으로 간주됩니다. 피부에 발생하는 습진과 같은 과민 증후로서 수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땀샘 도관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럼 한포증이 생기면 치료가 필요할까요? 네, 한포증은 자가 제한성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약 보름 정도면 자연 치유될 수 있지만 네, 장기간 반복해서 치유되지 않거나 감염 후 골문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초기에 손에 홍반과 구진이 나타나면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연고, 칼시노인 억제제 연고, 예를 들어 플루티카손 프로피온

네이트 크림, 타크모스 연고 등을 외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가려워서 참기 어려울 때 절대 긁거나 물집을 짜지 말아야 합니다. 네, 로감석을 사용하여 물집을 수렴할 수 있지만 피부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상태를 조절하기 어렵고 발진 부위가 점차 증가하여 상처가 짓무르는 경우에는 로라타딘 정제, 시티리진 정제 등과 같은 경구항히스타민제 치료를 권장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의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소수민족인 허저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민족 허저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른 소수민족과 비할 때 허저족은 명절이 많지 않습니다. 한족과 함께 쇠는 설날, 정월 보름과 2월 2일, 7월 15일 명절 외에 조로신 명절이 있고 그외 우루공절 등이 있습니다. 먼저 허저족의 춘절, 즉 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허저족은 설을 중시하며 음력 설날은 최대 명절로 여깁니다. 음력 설날 경축 규모나 행사는 다른 명절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31년 중에서 허저족인들의 제일 즐거운 명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금은날이면 모든 집들에서 명절 음식 준비로 바삐 돌아치며 종려림을 창문에 붙이고 초롱불을 만들기도 합니다. 정월 초하루에는 처녀와 아녀자들, 어린이들은 구름 무늬를 수놓은 설빔을 입고 친척 진우들을 찾아서 설 인사를 합니다. 이때면 열정적이고 손님을 반기는 허저인들은 물고기 연회를 차려 손님 대접을 합니다. 물고기 연회는 새콤매콤한 타라창이라는 생고기 요리가 오르는가 하면 만만하고 바삭바삭한 물고기 껍질 볶음도 있고 투명하고 붉은 연어알도 있는데 그 맛이 신선하고 깔끔합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민간 시인인 이마칸이 시와 노래로 아름다운 축복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고 노인들은 이들에게 술을 권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노라면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이때면 여자들은 자기들만의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청춘 남녀들은 스키나 빙상, 사격 등 경기 종목에 참여하며 마을 곳곳에서 웃음소리 넘쳐나고 노랫소리가 구성됩니다. 이어서 허저족의 조로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태평신 제사라고도 부르는 조로신은 허저족의 전통 종교 제사 명절입니다. 허저족은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이런 제사 행사를 가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로신이란 허저로 우스주예인데 신령의 가호를 빌고 사람과 재산이 모두 늘어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법회의 구체적인

0: 날짜를 샤먼이 태기를 합니다. 제사날이 되면 샤먼이 집에서 신에게 제를 지내고 신을 청하며 여러 사람이 샤먼의 몸에 물을 뿜습니다. 이어서 청년 몇 명이 신의 막대기와 신등상을 모시고 샤먼의 집을 나오면서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샤먼 일행은 노래하고 춤추며 때로는 마을의 집들에 들어가 복을 기원합니다. 이들 일행이 집에 들어오면 집주인은 샤먼에게 술을 올리거나 특제한 음료를 권해서 신령에 대한 경건함과 존경을 나타냅니다. 샤먼 일행이 다시 샤먼의 집에 돌아오면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제물과 술 등을 보냅니다. 이때 샤먼은 제사 복장을 벗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북을 치고 노래와 춤으로 즐깁니다. 그러다가 돼지고기가 다 익게 되면 샤먼이 다시 제사 복장으로 갈아입고 계속 함께 춤을 춥니다. 춤판이 끝나면 여러 사람들이 술과 고기를 먹고 헤어집니다. 이어서 허저족의 우르공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르공은 허저로 즐거운 명절이란 뜻을 담고 있으며 오락이나 체육대회를 지칭합니다. 이 명절은 2년에 한 번씩 쇠는데요. 그 시간은 음력 5월 중순경이고 대체로 이틀에서 사흘 정도 쉽니다. 그 장소로는 흥룡강성 동강시와 여화현의 허저족 집거 지역이며 두 곳이 번갈아 진행을 합니다. 이 명절이 되면 낮에는 체육경기를 진행하는데요. 그 종목으로는 수영, 뱃놀이, 그물뿌리기, 줄다리기, 작살찍기, 활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기 종목들을 벌라치면 허저족의 어렵 생활과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풀로 만든 공을 작살로 찍는 경기는 허저족들이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어렵 기술을 육지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명절날 밤에는 강변에서 우등불 야회와 단체 연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니춤과 샤먼춤 등을 춥니다. 이때면 열정적이고 호방한 춤사위와 구성진 노랫소리가 어우러져 명절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킵니다. 허저인들의 명절 음식에는 날고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물고기를 날로 먹는 민족이 적지 않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허저인들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종류가 다른 물고기마다 날로 먹는 방법도 다양한 특징을 가집니다. 이런 물고기들은 몇 킬로그램씩 무게가 나가기에 잔가시가 없어 먹기에도 편한 특징을 가집니다. 물고기 알은 투명한 빛깔이고 콩알만큼 굵습니다. 귤색의 연알도 있고 초록색의 철갑상알도 있으며 여기에 소금과 식초, 생강, 마늘, 고추 등을 넣으면 영양 만점 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허저족의 하등절에 대해 알아봅니다. 매년 음력 7월 보름이 되면 허저족인들은 물가에 가서 등을 띄워 강의 신에게 제를 지내면서 가족의 평안과 어렵의 풍수를 기원합니다. 이는 허저족의 전통적인 민간 명절로 현지인들은 하등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등절 외에도 허저족 집거 지역에서는 매년 부동한 규모의 경축 행사들을 조직해서 허저족의 민속과 가문, 민간 종교, 전통 기예, 음식 문화 등을 전승해 갑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민족 허저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1: 네, 남은 시간 이모진의 노래 몇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힐링 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이상숙의 노래로 진달래 아가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19살 어린 순정은 봄날의 이쁜 꽃, 수줍은 듯 그 얼굴이 진달래 같구나. 부끄러워 말 못하는 아가씨 순진한 그 마음, 그리움을 담았을까 얼굴에 웃음꽃 피었네. 아 진달래야, 고향의 진달래야, 너가 그리워 노래를 엮고 불러본다. 19살 어린 순정은 봄날의 이쁜 꽃, 수줍은 듯 그 얼굴이 진달래 같구나. 부끄러워 말 못하는 아가씨 순진한 그 마음, 꽃향기 풍기며 어느 멋진님께 시집을 가려나. 아 진달래야, 고향의 진달래야, 너가 그리워 노래를 엮고 불러본다. 불러본다.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이상숙의 노래 진달래 아가씨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 kHz 초단파103.5 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동정여행이 최근 발표한 2026년 단오절 여행 트렌드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단오 연휴 기간 할빈의 가족여행 상품 예약 비중은 55%를 넘어서며 단거리 및 장거리 여행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됐습니다. 할빈은 깊은 역사를 지닌 룡주 전통, 동북 슈퍼리그 경기 개최지, 그리고 독특한 피서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 체험과 시원한 휴가를 찾는 링근 및 원거리 여행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 축제 관람, 가족 단위 휴양, 근교 휴가, 단거리 해외여행이 공존하는 다양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빈의 대표적인 단오 문화 IP인 2026년 할빈시 직원 룡주 경기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500m 12인승 소형 룡주와 1000m 22인승 대형 룡주 두 개 부문으로 나누며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일정에 따르면 소형 룡주 경기는 6월 13일, 대형 룡주 경기는 6월 19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할빈 시내 약 30개 팀이 룡주 띄우기 의식을 마치고 매일 수상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종 테마파크와 문화관광시설이 가족 여행객의 최우선 목적지가 됐습니다. 동북 허림은 할빈 극지 공원, 용창 테마파크, 포세이돈 관광 리조트 등은 아이들이 귀여운 동물들과 가까이 교감하고 놀이 기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편안히 쉴 수 있어 인기가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빈 제약 6공장, 판화 박물관, 주앙대가 등 문화 명소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역사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움직이는 교실로 자리 잡으며 즐거움과 학습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동정여행 데이터에 따르면 단오 연휴 기간 할빈을 출발하는 5시간 비행권 단거리 해외 로선도 안정적인 인기를 유지했습니다. 할빈에서는 러시아 일부 도시로 가는 직항 로선이 운항되고 있으며 비행시간이 짧고 비자 발급이 간편해 단기간 해외여행을 원하는 이들에게 편리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오후 1시 45분 청해성 랭호에서 로켓이 한 개가 발사됐습니다. 흥룡강성 실험중학교의 고중 2학년 학생 5명이 자체 개발한 운주 1호 로켓이 힘차게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원격 측정 데이터에 따르면 이 로켓은 비행 고도가 15km를 돌파했으며 비행 속도는 마하 2.1을 기록하며 전국 중학생이 자체 개발한 로켓 중 최초로 준 우주에 적급한 로켓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운주 1호 로켓은 염호위 왕자의 견지가 최명신, 량우동 5명 팀원이 협력해 완성한 것입니다. 로켓의 전체 설계와 엔진, 고체 연료 개발은 물론 점화 장치, 항공 전자 장비, 원격 측정, 단열층 설계, 그리고 로켓 회수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이 5명의 학생이 직접 개발했습니다. 운주 1호는 여러 가지 핵심 기술의 돌파를 이뤘습니다. 자체 개발한 2단 이중 펄스 엔진을 장착해 분단 점화에 성공했으며 로켓의 회수 또한 무사히 마쳤습니다. 연료 항공 전자 관성 유도 프로그램 그리고 로켓의 모든 하위 시스템 부품을 팀이 자체 개발했으며 기술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전 과정을 통해 검증됐습니다. 상해시 포동신구 문화체험 및 관광국과 황포구 문화관광국이 공동 주최한 황포강 양안 황금 관광군 문화관광특별홍보 행사가 일전 할빈 도외구 중화바로크 역사문화거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문화관광장터 현장에서는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오프닝 춤 상해단은 순식간에 현장을 상해풍의 정취로 감쌌습니다. 상해식 등불 등 무형문화재 아이템이 깜짝 공개됐으며 퀴즈 맞추기, 밴드 공연, 문화관광 혜택 배포 등 활동이 많은 할빈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현장에서는 황포강 관곽, 상해 타워 전망대, 예원 등 다양한 인터랙티브 추첨 이벤트가 함께 진행돼 북극의 정취와 상해 풍의 감성이 어우러지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방학부터 국경절까지 상해시는 동북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풍성한 문화 관광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상해 박물관은 16개월간 세계 나무의 정상, 아메리카 고대 문명 대전을 개최하며 마야와 잉카 고대 문명 유물 약 3,000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7월 3일부터 중화예술궁에서는 마왕퇴 한묘의 대규모 성회 순회 전시인 천금의 집 마왕퇴 한묘의 생활미학 및 양성을 개최해 한나라 시대 유물 400여 점을 집중 전시할 예정입니다. 고전 관광 코스인 황포강 관광은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졸업시즌 뮤직 유람선, 가재 테마 선상 만찬 및 문화 박물관 연계 패키지 상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할빈시 아성구 상무 식량 물자 비축국은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의 열기를 활용해 중국 을련 흑룡강 지사와 공동으로 민생 혜택 프로모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만 원의 특별 소비 촉진 자금을 투입해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스포츠를 통해 상업을 활성화하고 대회를 통해 관광을 촉진해 지역의 여름 문화 관광 소비 시장을 전면적으로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회 활동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활동 기간 동안 중국 을련 흑룡강 지사는 15만 원의 특별 소비 촉진 자금을 투입해 아성구의 주요 민생 소비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 혜택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활동 대상은 음식점 숙박, 관광지, 쇼핑, 주유 등 다양한 소비 영역을 포괄하며 경기 관람객, 외지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소비 수요를 정밀하게 연결했습니다. 6월 10일 흑하 육로 통상군은 개통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현재까지 흑하 세관은 누적 285만 톤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감독 관리를 진행했는데 무역액이 약 750억 원에 달하고 출입국 차량은 29만 6천 대, 출입국 인원은 연 인원 50만 9천 명을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6월 10일 흑하 육로 통상구의 화물 운송 전용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흑하 통상군은 년간 통관을 실현했습니다. 2024년 12월 여객 검사 통로가 개통되면서 여객과 화물을 모두 처리하는 통행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됐습니다. 개통 4년간 용로 통상구의 지역적 우세가 점차 두드러지면서 중로 간 상호 연결의 중요한 육상 통로로서 국경 간 물류의 신속성도 크게 향상됐으며 단일 평균 출입국 차량 수가 통상구 개통 초기에 12여 대에서 현재 500대로 늘어났습니다. 제9회 중국 유라시아 박람회가 오는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신강위글 자치구 우룸치에서 개최됩니다. 약 14만 평방미터 규모로 마련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투자 협력, 녹색 발전 등 6개 전문관이 설치됩니다. 지금까지 27개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 중국의 31개 성자치구 직할시가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아랍에미리트, 한국, 러시아, 태국이 처음으로 전문관을 설치합니다. 한편 무역 촉진, 투자 협력, 소비 확대, 혁신 협력을 중심으로 한 신제품 출시, 크로스보더 경제 무역, 투자 유치 등 80여 개 행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85번째 시간입니다. 종사손네 고향집 양부모를 뵙고 난 종사손이 또나는 길에 오른다. 진문을 나서는 종사손의 발을 꼭 붙잡고 걷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차오른다. 농산물 주머니를 두 손 가득 든 종성이 어머니를 보며 말한다.
1: 아, 그만해 엄마. 어? 우리 엄마 좀 봐. 또 눈물바람이네. 왜 울어요? 다시 못 볼 사람처럼. 아, 참나.
2: 엄마 그만 울어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시간 내서 또 뵈러 올게요.
1: 사전아.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 실험 놓고 가. 어? 오빠가 부탁 하나만 하자. 외국에서 그 큰 은행을 관리하면서 이 오빠 좀 도와줘. 어?
2: 그건 회사 일이라 나 개인과는 상관없어요.
1: 그거야 알지. 내 친구와도 말했어. 미국에 가면 이거 팔아줘. 그래야 어머니 아버지도 호강하실 거 아니야. 맞지?
2: 알았어요.
1: 안 그래?
2: 아, 오빠.
1: 어.
2: 그동안 돈 보내왔잖아요.
1: 그럼 보내왔지. 이 오빠 돈이 환장하지 않았어. 어? 내 두 손으로 떳떳하게 벌려고 그래. 솔직히 그동안 너랑 묵지가 집에 돈을 적잖게 보내줘서.
0: 한묵지 이름을 듣는 순간 종사존의 얼굴에 수많은 표정이 스쳐간다.
2: 그가?
1: 아니 뭐 필경 한때는 매제였으니 그간이 정도 있고.
2: 알았어요. 오빠, 엄마, 아버지 이만 갈게요.
1: 아, 그래 늦게 다 빨리 가. 어? 아, 기다리잖아 빨리.
0: 대문 밖에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다. 종성이 손이 들었던 농산물 주머니를 종사전과 함께 떠나는 크루스에게 넘겨준다.
1: 자, 받아요. 아, 가져다 맛보게 해요. 더 필요하면 말하고. 에? 자, 어서 타요. 엄마 그만 좀 울어요. 사조리가 어떻게 가라고.
2: 됐어요. 속상해 마세요.
1: 빨리 가. 가.
2: 들어가요.

0: 몸 조심하세요.
1: 정성 부부와 부모가 모로제 가는 승용차를 오래오래 눈바람한다. 한편 심소시 한목진의 집. 각자 위에 여러 가지 안주를 갖춰놓은 한목지가 혼자 술을 마시면서 곁에 앉은 손자를 향해 하소연하듯 말한다.
2: 너 알아 내가 왜 회사에 목숨 거는지?
1: 그 마음을 알 길 없는 손자는 여전히 해식은 웃음만 보이며 량손에 쥔 컵에 찬물을 번갈아 따르고 있다.
2: 우린 지난 한 시대를 놓쳤지만 지금 또 좋은 시대가 왔어.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 안 그럼 저도 모르게 현실에 매상돼. 난 꿈을 갖고 싶어. 요가한테도 꿈을 주고 싶고. 우린 함께 분투할 거고 같은 꿈을 향해 달릴 거야. 그래야 요가한테 좀 덜 미안할 것 같아. 손자야, 넌 참 좋겠다. 아무 생각 안 해도 되고 부딪힐 일도 없고. 오늘 작은 공장 하나 매수했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손자야, 비밀을 알려줄게. 사실 난 이번 매수를 통해 우리 대우를 시험해보고 전투적 용기를 수립할 거야. 이거 비밀이니까 말하지 마.
1: 한목진의 회사 회의실. 견해가 다른 요가와 진심 사이에 또 논쟁이 붙는다.
0: 생산량을 높이려고 품질과 공인들의 건강을 희생하는 건 산돼지 잡으려다 집돼지 놓치는 격입니다. 이건 큰일입니다. 신중하게 고려하기 바래요. 주문서를 줄여야지 않을까요?
3: 생산계획을 제대로 완성 못하면서 생산량을 줄이라고요? 영업팀장으로서 제 의견을 보류하겠습니다.
0: 하지만 지금 공인들이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풍선생한테 물어보세요. 최근 공인들의 출석률을요. 연속되는 밤샘으로 숱한 사람이 쓰러졌다고요.
3: 당신들이 공인들 적극성을 불러일으켰어야죠. 피동적으로 일하니까 정상적인 혈의를 못 내는 겁니다. 건의하는데 제품의 품질과 수량을 보장하려면 강력한 상벌 제도를 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잃으면 돈이 다 무슨 소용인데요. 제가 보기엔 공인들의 적극성은 문제없어요.
3: 여러분은 심수에 왜 왔습니까? 돈 벌러 온 거잖아요.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벌면 좋지 문제될 것 없다고 봐요.
0: 당장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내다봤으면 좋겠어요.
3: 공장을 내세워 자신의 무능력을 덮지 마세요. 공장이 가동해서 지금까지 우리 영업팀에서 언제 제품을 팔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우린 항상 제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진 팀장의 개인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리더기 있기까지 제품의 질량에 신경 쓴 저희랑 무관하진 않겠죠? 만약 영업팀에 불량품만 줬다면 팔 수 있었겠어요?
3: 제가 알기론 그쪽에선 종이 전문가를 모시고 새 제품 개발을 하면서 우리랑 겨루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과연 유 사장만 물러나게 될까요?
1: 고향집을 찾아 양부모를 만나고 난 종사손이 시내로 와 잠시 호텔에 머무르고 있다. 노크 소리와 함께 크루스가 들어선다.
4: 크루스.
5: 루시. 루시랑 할 말이 있어요.
4: 앉아요.
5: 어느 날인가 내가 루시 곁을 떠나면 문득 자신의 소중한 걸 잃었단 걸 알게 되면 아쉽지 않겠어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4: 크루스, 나 여전히 그 말이에요. 결혼은 감정 기초가 있어야 돼요. 우린 일을 같이 할 뿐이지 사랑은 안 돼요.
5: 감정은 배양하면 돼.

0: 한목지가 잠깐 그들의 대화를 중단시킨다.
1: 잠깐 말을 끊을게요. 목전 생산과 판매에 엄중한 모순이 생겼습니다. 제가 보건대 요 사장이 질량에 신경 쓰는 건 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회사가 발전하는 과정에 반드시 거치는 단계성 모순입니다. 좋은 일이죠. 안 그래요? 굳이 책임을 모르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0: 한 회장님, 유 사장님, 솔직히 말할게요. 이건 실력 문제입니다. 이처럼 좋은 생산 조건에 왜 제품을 충족하게 생산 못하고 이 좋은 발전 기회가 있는데 왜 망설이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심수혈의를 보고 싶다면 한 회장님 권리를 주세요. 생산과 판매를 같이 틀어주겠습니다.
2: 그러니까 진 팀장의 말은 혼자서 생산과 판매를 맡겠다고요? 진 팀장이 슈퍼맨도 아니고 제보기엔 불가능합니다.
0: 선성상의 권고를 귀퉁으로 흘리며 고웃음을 짓던 진심이 한목지를 향해 말한다. 한 회장님, 로임을 더 달라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현황이 걱정될 뿐입니다. 첫째, 유 사장님의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념이 락후하고 유 사장의 가정 문제가 일에 영향 주고 있습니다. 유 사장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산만 다 잡고 판매와 시장을 모르면 앞으로 회사가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3: 진 팀장 그만해요. 부사장 자리 내줄게요.
4: 누나.
0: 진심의 비아냥에 사정없이 받아친 요가의 한마디에 다들 놀란 듯 잠깐 침묵한다. 한참 후 한목지가 입을 연다.
1: 요가, 너무 갑작스런 제안이라 지금 당장 답을 못하겠어.
3: 결정했어요. 회사만 잘 이끌 수 있다면 누가 부사장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래야만이 나도 제품 개발과 질량에 몰두할 수 있어요. 그게 제 특기입니다.
0: 요가의 말에 한목지도 진심도 모두 입을 다문 채 침묵을 지킨다. 곁에 앉은 선성상이 진심을 흘려보며 불만의 표정을 짓는다. 한편 종사손의 호텔방. 두 사람 사이에도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다. 종사손이 창가를 마주하고 서 있는다. 자리를 들이댄 크루스가 뭔가 생각난 듯 말한다.
2: 아 참, 오늘 리 선생이 전화 왔었어요. 그가 양 부모님을 배웠으면 미국으로 돌아오래요.
3: 크루스한테 전화 왔었다고요?
2: 아, 그래요. 당연히 내가 루시의 정황을 해보드려야죠.
3: 크루스, 난 아마도 여기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고향의 경제 상황을 알아봐야겠어요. 고향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2: 좋아요. 그런데 난 아는 사람이 없어요.
3: 괜찮아요. 외국 상인 접대 판공실 주임이 류추농인데 저랑 아는 사이예요. 그를 찾아가면 도와줄 거예요.
2: 알았어요.
3: 크루스, 3일 후 심수행 비행기표를 예약해요.
2: 심수행 비행기표요?
3: 네.
2: 심수에는 왜요?
0: 종사손이 대답 대신 크루스를 등지고 돌아선다. 한편 한목진의 회사. 회실 분위기가 또 한층 팽팽히 달아오르고 있다.
1: 리더 회사는 나와 유 사장이 함께 창립했습니다. 하나만 묻기요. 우리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우려는지 아오?
3: 심수의 최고로? 전국 최고로 키우려 하겠죠.
1: 진심이 야심은 좋소. 하지만 야심만으로는 안 돼요. 말해봐.

앞으로 중국에서 어느 분야가 돈을 제일 많이 벌 것 같소? 부동산. 원래는 오늘 이 말을 안 하려 했습니다.

0: 녹음기나 텔레비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개 기업이 원시적 축적을 이룩하려면 충족한 자금으로 반드시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게 제 꿈입니다. 내가 커가는 꿈입니다. 우리 회사가 함께 성장할 겁니다. 저의 성장을 통해 한 걸음씩 제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실 누가 회장 자리에 앉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앉았으면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반을 고려해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옮기기는 힘듭니다. 진심이가 부사장이 되는 거 동의하오. 야심이 마음에 들어. 그 야심이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기 바라오. 이 한묵지는 대가리 장사꾼 출신입니다. 전에 다들 저렴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불구라고 마음까지 불구면 안 됩니다. 특히 령혼 불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애급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속 3위를 걸으려면 반드시 중간에 하루는 쉬어야 한다고요. 최 사장, 이 말 속의 뜻을 잘 생각해보길 바라오. 그럼 이만하겠습니다. 유가, 내 사무실로 와.
1: 한목지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회의실을 나가며 유가를 사무실로 부른다. 달을 헤쳐지는데 진심이 곁에 앉았던 비서에게 묻는다.
2: 지비씨, 방금 한 회장님 무슨 뜻이죠?
1: 맞은편에 앉았던 유가가 대신 대답한다.
2: 회장님의 말은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거죠. 역시 오랜 동지가 다르네요. 회장님 속을 다 깨뜨리고. 걱정 마요. 꼭 회사의 난제를 해결할 테니. 그래요. 믿을게요.
1: 유가가 쌀쌀하게 한마디 남기고 회의실을 나간다. 한편 진심의 말대로 심수에 남아 어느 공장 보안직을 맡은 호용은 기숙사에 자리를 잡고 지낸다. 고용이 숙소 문을 열어놓고 복도를 향해 앉아 빨래를 하고 있는데 층계를 내려서던 식당 아줌마 리쥐와가 빨래 대야를 손에 들고 고용에게 다가간다.
3: 빨래하네요?
4: 네.
3: 농산일 했어요? 철공일 했어요?
4: 집에 있을 땐 엄마가 다 했지 전 못해봤어요.
3: 이런 다 큰 남자가 아직도 오말 찾아요?
4: 마누라가 곁에 없으니 별 수 없죠.
3: 어떤 독한 여자가 이렇게 좋은 남편을 버렸대요?
4: 막말하지 마요. 아, 누가 날 버렸대요? 그런 거 아닙니다.
3: 됐네요. 이리 저요. 씻어줄게요.
4: 아니 됐어요. 볼일 보세요.
3: 아유, 내 거 하는 김에 같이 하게요.
4: 아, 정말 괜찮아요.
3: 오물거리긴요. 빨리요.
4: 아, 고마워요. 수고해요.
1: 고용이 쪽골상에서 일어서자 이 쥐화가 바로 그 자리에 앉아 빨래를 하기 시작한다. 마주 쭈그리고 앉아있는 호용을 바라보던 리치화가 웃으면서 손에 묻은 물방울을 호용의 얼굴에 튕긴다.
4: 아니, 안도님, 이러지 마요. 외가남들과 이런 장난은 좀 아니죠. 남들이 보면 어쩌려고요.
3: 거짓이가긴요.
4: 자, 누님, 난 결혼한 몸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남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맞죠?
1: 드라마 인생 향연 8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 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86번째 시간입니다. 진심의 말대로 심수에 남아 어느 공장 보안직을 맡은 호용은 기숙사에 자리를 잡고 지낸다. 호용이 숙소문을 열어놓고 복도를 향해 앉아 빨래를 하고 있는데 승계를 내려서던 식당 아줌마 리쥐와가 빨래대야를 손에 들고 호용에게 다가간다.
1: 빨래하네요?
2: 네.
1: 농산일 했어요? 철공일 했어요?
2: 집에 있을 땐 엄마가 다 했지 전 못해봤어요.
1: 이런 다 큰 남자가 아직도 오말 찾아요?
2: 마누라가 곁에 없으니 별 수 없죠.
1: 어떤 독한 여자가 이렇게 좋은 남편을 버렸대요?
2: 막말하지 마요. 누가 날 버렸대요? 그런 거 아닙니다.
1: 은혜야, 이리 자요. 씻어줄게요.
2: 아니, 됐어요. 볼일 보세요.
1: 내가 하는 김에 같이 하게요.
2: 정말 괜찮아요.
1: 오물거리긴요. 빨리요.
2: 고마워요. 수고해요.
0: 호용이 족골상에서 일어서자 이 쥐화가 바로 그 자리에 앉아 빨래를 하기 시작한다. 마주 쭈그리고 앉아있는 호용을 바라보던 리치화가 웃으면서 손에 묻은 물방울을 호용의 얼굴에 튕긴다.
2: 아니, 누님, 이러지 마요. 내가 남들과 이런 장난은 좀 아니죠. 남들이 보면 어쩌려고요?
1: 거짓이거든요.
2: 자, 누님, 난 결혼한 몸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남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맞죠?
1: 참, 못대가리 없네. 자, 같이 자요. 어서요. 자.
0: 호용이 리치화의 말에 따라 빨래를 마주잡고 비트로 물기를 뺀다.

0: 고용의 억센 소나기를 느끼며 흐뭇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는 리치와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날 줄 모른다.
1: 어디다 놀아요? 내가 놀게요.
2: 아내요.
1: 아내요?
2: 네.
1: 알았어요. 남자 혼자 객지 생활하기 쉽지 않죠. 난 마음이 고와요. 앞으로 빨래 할 거 있으면 말해요.
0: 리치화가 숙소 안에 들인 빨래줄에 씻은 옷을 열면서 말하는데 어느새 다가선 동료 두 명이 바로 달려들어온다.
3: 아, 저기 누님, 우리 것도 씻을 게 많은데. 아니, 우리 것도 씻어줘요. 아,
4: 그러게, 우리도 빨랫감이 많은데 씻어줘요.
5: 내가 한밥 먹기 싫어? 마누라 보고 씻어달라고 해.
4: 아니, 밥도 좋지만 빨래도 해주면 좋겠어요.
6: 맞아, 다 같은 처지인데.
7: 장난하지 말고 빨리 가.
4: 아, 그러지 말고 말 좀 해줘.
7: 자식들. 누님, 고마워요.
1: 별말을 다 아니에요. 응? 내가 더 어리니까 누나라 부르지 말아요. 나이 들어 보여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요. 저 옷은 내가 가져갈게요.
7: 내가 할게요.
1: 됐어요.
7: 아, 그럼 수고해요.
0: 사무실에서 요가와 마주 앉은 한목지가 조용히 글을 달랜다.
8: 요가, 너 회의에서 갑자기 부사장 자리를 내놓겠다니 너무 갑작스럽구나. 흥분한 거 아니야?
9: 사실 진작에 힘에 붙였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받았던 사람한테 넘기는 게 맞아. 어찌됐든 공장을 위한 거니까.
8: 그래, 너 몇 년간 리더기 정말 헌신했어. 친구로서 아끼고 의견도 존중하지만 파트너 입장에선 반대요. 내가 핵심 기술을 장악하고 있으니 회사의 안정제이자 내 안정제예요. 나도 내 구상을 의논할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가면 나 누구랑 의논해?
9: 기술 안정제도 시기에 따라 달라. 성분, 비율, 처방을 다 바꿔야 될 때도 있어. 아주 명백한 건 지금의 처방만으론 안 된다는 거야.
8: 말하다 보니 또 지갑병이 나오네. 약제사 다음네. 내 생각엔 기업 전환은 꼭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 지금이 제일 막막한 것 같아.
9: 왜?
8: 생각해봐. 기업 전환을 하려면 내 리상을 실현해야 되고 직원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생길 거고 생활 수준이 점점 향상되면 모든 희망을 리덕에 걸 거잖아. 만약에 리덕이 문을 닫게 되면 내 운명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들의 운명이 바뀔 테니까. 발을 떼기가 쉽지 않아. 어깨가 무거워.
9: 자신을 못 믿어? 그러지 말고 견지해. 길은 걸어서 생기는 거잖아. 그 일이라면 내가 지지할게.

0: 네온이 반짝이는 밤거리 어느 한 고급 식당 리지비와 진심이 마주앉아 술자를 든다.
1: 어떠소? 여기 보는 게 괜찮지?
2: 네, 그러게. 좋네요.
1: 난 자소.
2: 그래요? 안목 있네요.
1: 그럼 아무데나 갈 수는 없지. 진심이.
2: 네?
1: 아니지. 이젠 진 사장님이라 불러야지. 자, 진 사장님이 승진을 축하합니다.
2: 지비 씨는 이게 승진으로 보여요?
1: 요 사장을 밀어냈으니 회사에선 획기적 사건이지.
2: 말하자면 길어요.
1: 진 사장은 지금 지위가 꽤 높은 셈이요. 난 그 10분의 1만 돼도 달갑게 귀싸대기를 받겠소.
2: 놀리지 마요.
1: 진짜요? 진심이.
2: 네? 무슨 말인데 뜸들여요.
1: 진심을 좋아하오.
2: 알아요. 근데 난 한 회장님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도 날 총애해요. 걸리적거리는 육아도 치워버렸으니 나 이젠 앞이 보여요.
1: 진심이, 솔직히 난 개의치 않소. 기다릴게. 진심이랑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0: 들 말이에요. 마셔요.
1: 한편 이 시각 골목길 술집에서 봉 선생이 몇몇 공장 직원들과 술자리를 교리며 지친 마음을 풀고 있다.
2: 아, 요즘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네.
3: 아재, 제일 겨는 놈도 힘들다고 아우성인가? 아, 반에 상금의 위력이 그긴 그거구나.
4: 그럼요. 안 그럼 이 잔돌이가 밥 살 리가 없죠.
3: 맞아. 야, 먹어 먹어. 싹싹 먹어.
4: 어떻게 살게?
1: 기분 좋게 말을 주고받던 풍 선생과 직원들은 옆상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에 고개를 돌린다. 홍보 음료 회사 몇몇 남성 직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공장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을 모두 리덕회사 탓으로 여기고 있는 이들은 술상에서 울분을 토해낸다.
4: 리더 그놈들 때문에 우리 홍보가 지금 이 꼴이 됐어.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5: 맞아. 공장을 부셔버리자.
4: 맞다. 그래, 부셔버리자. 부숴버려야 돼.
3: 상관하지 말고 조용히 먹자. 어? 자자자 먹어 먹어.
6: 매출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홍보가 문을 닫으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 나무 껍질이나 먹어야 된다고.
4: 우리 밥줄 끊는 회사를 우리 부숴버리자.
5: 그래 맞다. 네, 다 같이 가서 리덕을 부숴버리자.
4: 그래 부숴버리자. 부숴버리자.
5: 자 마셔.
4: 리덕을 손가락 만들자.
1: 네 집이 호출기가 울린다.
7: 전화가 올게.
1: 네. 진심과 마주 앉아있던 그는 카운터로 가서 호출기에 뜬 번호를 누른다.
7: 뭔데 이렇게 다급해? 뭐? 내일 공장을 부순다고? 웃기시네. 일단 진정하고 공장으로 돌아가. 진 사장이랑 바로 갈게. 들어가.
8: 왜요? 무슨 일인데요?
1: 리지비가 전화를 놓고 돌아서는데 어느새 진심이 등 뒤에 다가와 있다.
7: 큰일 났어. 홍보 직원들이 내일 우리 공장을 부수겠다. 빨리 한 회장한테 연락하오.
8: 급해 말아요. 대처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꼭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1: 시장 경쟁에서 리더 공장에 패한 홍보 공장의 노동자들이 무기를 가지고 찾아올 거란 소식에 진심은 리더 공장 노동자들을 조직해 무력으로 홍보 공장과 싸워 이길 생각을 내비친다. 리지비가 걱정스레 묻는다.
7: 큰일인데 한 회장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오?
8: 아니요. 이건 하늘이 준 기회인 것 같아요. 내일이 공을 세울 절호의 기회예요. 지비 씨는 공인들한테 통지해요. 내일 아침 일찍 공장에 모이라고.
7: 알았어.
8: 늦었어요. 집에 가요.
1: 고영이 취직한 회사로 찾아온 요가는 자전거를 대문 밖에 세워둔다. 멀리서부터 제복을 입고 불빛이 환한 경비실 앞에 앉은 호용의 모습이 보인다. 유가는 가방을 메고 대문 안에 들어서며 호용을 부른다.
8: 나다 아빠.
9: 어? 어쩐 일이야?
1: 호용은 대뜸 자리에서 일어서서 유가 앞으로 다가온다.
8: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시간 돼요?
9: 어때요? 잠깐은 돼요.
8: 네, 저기 있잖아요. 나다를 데려오려고요.
9: 여기 데려오려고?
8: 네, 안 되겠어요?
9: 되지. 근데 현재 숙식을 회사에서 관리하니까 나중에 기숙사를 신청하면 같이 살아도 될 거예요.
8: 그럼 결정했어요.
9: 알았어.
8: 아, 참 그리고 이거 받아요.
1: 유가가 넘겨주는 봉투를 받아 열어보던 호용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9: 뭐요? 아, 돈은 왜 줘?
8: 금방 여기 왔으니까 필요할 거잖아요.
9: 아유, 나도 아까림은 나. 아, 가져가.
8: 아, 그런 뜻 아니에요.
9: 그럼 무슨 뜻이요? 왜? 사장이 되더니 내가 경비원이라고 동정하오?
8: 아, 진심이에요. 그리고 말해도 안 믿겠지만
9: 뭘 안 믿는다고?
8: 사장 자리 내놔.

0: 있어요.
1: 정말?
0: 네. 어쩐지 그 자리가 점점 버거웠어요. 직원들도 내가 탐탁지 않은 눈치고 내 생각도 그래요. 진심이가 하겠다니까 자리를 내줬어요.
1: 알았어.
0: 너는 받아둬요. 네? 집에도 보냈으니 걱정 말고요. 됐어요. 그럼 갈게요.
1: 저기 유가. 앞으로 내 도움이 필요하면 말아, 어?
0: 건강 잘 챙겨요. 갈게요.
1: 조심해서 가.
0: 네. 들어가요.
2: 호용은 대문을 나서서 자전거를 타고 떠나가는 요가의 뒷모습을 좀더록 바라본다. 자를 장거리 보수 정류장과 가까운 곳에 세워둔 한목지와 선성상이 심수이 오는 한경선과 진해화를 마중하러 간다.
3: 장이안이 안 오면 말라지 뭐. 괜히 어색할 텐데. 안 오는 게 나아. 일단 두 분을 모셔가고 다시 보자.
4: 아, 그러게요.
3: 다시 기회를 찾아보자.
2: 두 사람이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 광조 심수란 글자를 커다랗게 써서 좌암유리에 붙인 버스 한 대가 서서히 정류소로 들어선다.
3: 광주에서 오는 거네. 이차 맞겠다.
5: 아, 맞을 거요. 나 여기 있겠어.
2: 내리는 손님들 속에서 한병선과 진해화를 발견한 한목지가 반갑게 부른다.
3: 어머니!
6: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
3: 고생했어요.
6: 우리 아들!
2: 멀리 서서 차에서 내린 진해화와 한병선을 보는 선성상의 얼굴에 웃음이 어린다.
3: 아버지, 고생했습니다.
6: 고맙네. 드디어 왔어, 심수예요. 더워 죽겠어.
3: 예, 고향보다 더워요.
7: 넌 뭐 일이 많이 입었냐?
6: 그러게. 우리 심수에 왔네요.
7: 어떻게 가냐?
3: 저기 차를 가져왔어요.
2: 한목지가 가리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손짓으로 인사를 하는 선성상을 발견한 진해화의 얼굴엔 웃음기가 사라진다.
8: 진주임, 한석이.
3: 마중 왔어요. 응?
9: 네. 야, 한목지, 저건 네 아버지 기사 성상이 아니니?
8: 네네네, 맞습니다. 저 성상이 맞습니다.
3: 아이고, 어머니, 저 참 매제잖아요.
9: 매제는 무슨, 누가 네 매제인데? 어? 누구 맘대로 네 매제야?
3: 저도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해요. 온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데.
9: 성상이 운전하면 나 안타. 네, 잘 들어, 안타. 여보, 나 안타요. 갈래요.
3: 어머니, 여보.
9: 시끄러워, 안타.
3: 아, 이럴 거면 몇 번
9: 더 회의에는. 택시 탈 거야, 너 차 안 탄다고.
3: 엄마 조심해요.
9: 버스 탈 거야.
3: 이거 서상 아버지 모시고 가.
9: 택시 타고 갈 거야.
2: 진해화가 막무가내로 택시를 잡으러 걸음을 옮기자 급행한 한목지는 짐을 선성상에게 맡긴 후 진해화를 따라간다.
3: 아, 어머니, 택시 타고 갈게. 아이고, 진정해, 어머니.
9: 택시.
3: 왜 이래요, 참. 아이고, 그 참. 요즘 우리끼리 계속 토론했어요. 이제 몇 년인데.
9: 웃기 싫어.
4: 한석이,
9: 쟤 뭐야?
4: 먼저 타세요.
2: 흥분을 좋지 못하는 진해화를 찌푸린 표정으로 바라보던 한병선이 선성상에 차여오른다. 한편 한목지는 진해화를 따라가며 부단히 설득한다.
3: 어머니, 내 말 좀 들어봐요. 정연이 너 말 보고 싶어해요. 어머니 온다니까 좋아서 울기까지 했어요.
9: 내가 보고 싶어 울었다고 귀신을 속여라. 한연인, 봐라. 저 배신자 한병선이 차에 탔어. 저 배신자를 보라고.
3: 그 배신자는 아니, 무슨 당연히 타야죠.
9: 한병선이 배신자!
2: 드라마 인생향연 8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0: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1: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동정여행이 최근 발표한 2026년 단오절 여행 트렌드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단오 연휴 기간 할빈의 가족여행 상품 예약 비중은 55%를 넘어서며 단거리 및 장거리 여행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됐습니다. 할빈은 깊은 역사를 지닌 룡주 전통, 동북 슈퍼리그 경기 개최지, 그리고 독특한 피서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 체험과 시원한 휴가를 찾는 링근 및 원거리 여행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 축제 관람, 가족 단위 휴양, 근교 휴가, 단거리 해외여행이 공존하는 다양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빈의 대표적인 단오 문화 IP인 2026년 할빈시 직원 룡주 경기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500m 12인승 소형 룡주와 1000m 22인승 대형 룡주 두 개 부문으로 나뉘며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일정에 따르면 소형 룡주 경기는 6월 13일, 대형 룡주 경기는 6월 19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할빈 시내 약 30개 팀이 룡주 띄우기 의식을 마치고 매일 수상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종 테마파크와 문화관광시설이 가족 여행객의 최우선 목적지가 됐습니다. 동북 호림은 할빈 극지 공원, 용창 테마파크, 포세이돈 관광 리조트 등은 아이들이 귀여운 동물들과 가까이 교감하고 놀이 기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편안히 쉴 수 있어 인기가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빈 제약 6공장, 판화 박물관, 주앙대가 등 문화 명소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역사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움직이는 교실로 자리 잡으며 즐거움과 학습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동정여행 데이터에 따르면 단오 연휴 기간 할빈을 출발하는 5시간 비행권 단거리 해외 로선도 안정적인 인기를 유지했습니다. 할빈에서는 러시아 일부 도시로 가는 직항 로선이 운항되고 있으며 비행시간이 짧고 비자 발급이 간편해 단기간 해외 여행을 원하는 이들에게 편리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오후 1시 45분 청해성 랭호에서 로켓이 한 개가 발사됐습니다. 흥룡강성 실험중학교의 고중 2학년 학생 5명이 자체 개발한 운주 1호 로켓이 힘차게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원격 측정 데이터에 따르면 이 로켓은 비행 고도가 15km를 돌파했으며 비행 속도는 마하 2.1을 기록하며 전국 중학생이 자체 개발한 로켓 중 최초로 준 우주에 적급한 로켓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운주 1호 로켓은 염호위 왕자의 견지가 최명신, 량우동 5명 팀원이 협력해 완성한 것입니다. 로켓의 전체 설계와 엔진, 고체 연료 개발은 물론 점화 장치, 항공 전자 장비, 원격 측정, 단열층 설계, 그리고 로켓 회수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이 5명의 학생이 직접 개발했습니다. 운주 1호는 여러 가지 핵심 기술의 돌파를 이뤘습니다. 자체 개발한 2단 이중 펄스 엔진을 장착해 분단 점화에 성공했으며 로켓의 회수 또한 무사히 마쳤습니다. 연료 항공 전자 관성 유도 프로그램 그리고 로켓의 모든 하위 시스템 부품을 팀이 자체 개발했으며 기술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전 과정을 통해 검증됐습니다. 상해시 포동신구 문화체육 및 관광국과 황포구 문화관광국이 공동 주최한 황포강 양안 황금 관광군 문화관광 특별 홍보 행사가 일전 하얼빈 도외구 중화바로크 역사문화거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문화관광 장터 현장에서는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오프닝 춤 상해단은 순식간에 현장을 상해풍의 정취로 감쌌습니다. 상해식 등불 등 무형문화재 아이템이 깜짝 공개됐으며 퀴즈 맞추기, 밴드 공연, 문화관광 혜택 배포 등 활동이 많은 할빈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현장에서는 황포강 관광, 상해타워 전망대, 예원 등 다양한 인터랙티브 추첨 이벤트가 함께 진행돼 북극의 정취와 상해풍의 감성이 어우러지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올해 여름방학부터 국경절까지 상해시는 동북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풍성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상해박물관은 16개월간 세계 나무의 정상, 아메리카 고대 문명 대전을 개최하며 마야와 잉카 고대 문명 유물 약 3,000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7월 3일부터 중화예술궁에서는 마왕퇴 한묘의 대규모 성회 순회 전시인 천금의 집 마왕퇴 한묘의 생활미학 및 양성을 개최해 한나라 시대 유물 400여 점을 집중 전시할 예정입니다. 고전 관광 코스인 황포강 관광은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졸업시즌 뮤직 유람선, 가재 테마 선상 만찬 및 문화 박물관 연계 패키지 상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할빈시 아성구 상무 식량 물자 비축국은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의 열기를 활용해 중국 을련 흥룡강 지사와 공동으로 민생 혜택 프로모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만 원의 특별 소비 촉진 자금을 투입해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스포츠를 통해 상업을 활성화하고 대회를 통해 관광을 촉진해 지역의 여름 문화 관광 소비 시장을 전면적으로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회 활동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활동 기간 동안 중국 을련 흥룡강 지사는 15만 원의 특별 소비 촉진 자금을 투입해 아성구의 주요 민생 소비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 혜택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활동 대상은 음식점 숙박, 관광지, 쇼핑, 주유 등 다양한 소비 영역을 포괄하며 경기 관람객, 외지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소비 수요를 정밀하게 연결했습니다. 2월 10일 흑하 융로 통상군은 개통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현재까지 흑하 세관은 루저 285만 톤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감독 관리를 진행했는데 무역액이 약 750억 원에 달하고 출입국 차량은 29만 6천 대, 출입국 인원은 연 인원 50만 9천 명을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6월 10일 흑하 융로 통상구의 화물 운
운송 전용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흑하통상구는 년간 통관을 실현했습니다. 2024년 12월 여객검사 통로가 개통되면서 여객과 화물을 모두 처리하는 통행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됐습니다. 개통 4년간 용로 통상구의 지역적 우세가 점차 두드러지면서 중로 간 상호 연결의 중요한 육상 통로로서 국경 간 물류의 신속성도 크게 향상됐으며 단일 평균 출입국 차량 수가 통상구 개통 초기에 12대에서 현재 500대로 늘어났습니다. 제9회 중국 유라시아 박람회가 오는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신강위글 자치구 우룸치에서 개최됩니다. 약 14만 평방미터 규모로 마련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투자 협력, 녹색 발전 등 6개 전문관이 설치됩니다. 지금까지 27개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 중국의 31개 성자치구 직할시가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아랍에미리트, 한국, 러시아, 태국이 처음으로 전문관을 설치합니다. 한편 무역 촉진, 투자 협력, 소비 확대, 혁신 협력을 중심으로 한 신제품 출시, 크로스보더 경제 무역, 투자 유치 등 80여 개 행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33번째 시간입니다. 왕간지는 권총을 힐끗 훔쳐보았다. 묘한 계책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앞으로 한 발 쑥 나서며 미친 듯이 성이 나서 궁선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욕을 퍼부었다.
1: 너 이놈, 사람 탈선 짐승 같은 놈아!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야! 내 네놈의 피를 마시고 간을 끓여 씹어도 시원치 않겠다!
0: 왕간지는 욕할수록 화가 나서 펄펄 뛰며 불시에 민병의 손에 든 권총을 빼앗아 들고 사람들이 무슨 영문인지 알아차릴 사이도 없이 땅! 땅! 하고 두 방 쏘았다. 비명소리와 함께 궁선의 머리가 박살났다. 왕간지는 벽에 기대어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부르짖었다.
1: 정말 분하구나. 우리 학교에 이런 악당이 있을 줄이야. 내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대하겠나.
0: 죽었다 하는 소리가 사람들 속에서 확짝 끌어번지자 왕간지는 공포에 질린 듯이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부르르 떨며 말하였다.
1: 무엇이? 죽었다고? 내가 그놈을 죽였다고? 내 평생에 사람은 그령 닭 한 마리도 죽여보지 못했다.
0: 그는 울었다. 울며 말했다.
1: 내가 정신 나갔지. 함부로 사람을 죽이다니. 내가 정신 나갔어.
0: 그의 울음은 사람들의 동정을 자아내었다. 고지식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그 긴장한 순간에 그 누구도 그가 권총을 능숙하게 다루는 데 대하여서는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 도리어 잘한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였다. 왕간지의 용감한 행동에 사람들은 탄복해 마지 않았다. 그것은 복수하려는 그들의 격동된 마음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간부들마저도 왕간지의 지나치게 과격한 행동이 그가 학교와 자신의 명예를 해서 저지른 일시적인 실수일 따름이지 궁선이와 무슨 연루가 있어서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행리는 바람처럼 집으로 씽 달아와서 아침밥을 짓는 어머니를 뒤에서 와락 끌어안았다. 그는 너무나 숨이 차서 얼굴이 새빨갛게 되었다.
2: 어머니, 빨리, 빨리 가봐요. 수연 언니가 다쳤어요. 궁선이가 때려서. 어머니, 어서 가자요.
0: 행리 어머니는 그의 다급한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다그쳐 물었다.
2: 어? 궁선이는?
3: 그놈? 아버지가 쏴 죽였어요.
0: 아니, 이게 정말인가? 그는 믿기 어려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랴. 그러나 행리가 여지껏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그는 갑자기 말 못할 기쁨이 휩싸였다. 다시는 그놈의 유린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그는 속이 쓰라렸다. 수연이가 무척 고마웠다. 그는 부랴부랴 물건을 한보자기 싸들고 수연이를 보러 떠나려고 하였다. 하지만 갑자기 멍청하니 그 자리에 굳어져 버렸다.
3: 가자요 어머니, 왜 거기 서 있기만 해요?
0: 행리가 어떻게 어머니의 마음을 다 알 것인가. 행리 어머니는 머리를 설리에 저었다. 그는 수연이를 보기가 무서웠다. 자기는 죄가 있고 사람을 대할 낯이 없었다. 이번 사건에도 자기의 죄가가 들어있지 않는가. 그는 물건을 딸의 손에 넘겨주며 떨리는 소리로 말하였다.
2: 헨리야, 어서 가져다 주어라. 어머니는 밥을 지어야 해. 안 가겠다.
3: 그럼 나도 안 가겠어요.
0: 헨리는 뾰로통해서 몸을 휙 비틀었다.
3: 밥 짓는 게 뭐가 대단해서 그래요? 수연 언니는 몸에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어머님 못 봤죠? 얼굴은 새하얗게 되고 머리에도 몸에도 온통 상처예요. 어머니.
0: 행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급히 옷소매로 주르륵 떨어지는 눈물을 훔쳤다. 행디는 어머니가 우는 것을 보자 더 말하지 않고 보자기를 손에 들었다.
3: 좋아요. 제가 앞서 가겠어요. 어머니는 좀 이따 꼭 와야 돼요.
0: 행디는 이렇게 말하고 떠나려고 하였다.
2: 행디야,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가 궁선이를 죽인 걸 보고 뭐라고 하지 않더냐?
0: 행디 어머니는 딸을 멈춰 쉬었다.
3: 네, 어머니. 그들은 모두 아버지가 친척 사정도 두지 않는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0: 행디는 기쁨에 겨워 말하고 한마디 덧붙였다.
3: 그저 수연 언니가 산놈을 잡자고 무척 애를 썼다고 말하더군요. 그는 궁선이를 신문해서 같은 무리가 있는가를 알아내야 된다고 말했어요.
2: 같은 무리.
0: 행디 어머니는 화들 놀라서 다시 한번 되뇌었다.
3: 네, 다른 반동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2: 그래, 너 어서 가봐라.
0: 행디 어머니는 딸이 문을 나서는 것을 보고 머리가 땡해나서 돌층계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는 왕간지가 왜 궁선이를 죽였는지 알았다. 이놈의 왕간지는 얼마나 음험하고 지독한가. 그는 모든 것을 수연이에게 알려주어 이 승냥이 무리들을 깡그리 없애치웠으면 자기는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안 된다. 왕장세와 행리는 그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안 된다. 그는 가슴이 칼로 에이고 기름 가마에 지지우는 것 같았다. 그는 온 밤 잠 못 들고 남몰래 흐느꼈다. 그는 자기의 딸마저 볼낯이 없었다. 그는 왕간지 그놈들이 어서 빨리 팔로군에게 잡혀 죽어버리라고 조소하였다. 그러면 자기들은 조용히 살아남아 항의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죄가를 씻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러 그를 괴롭히는지 왕간지는 죽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갈수록 행운만 텄다. 그는 팔로군이 왜 이렇게 하는지, 어째서 그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에게는 왕관지가 마치도 거꾸로 뜯을 수도 없고 타성할 수도 없는 고물과도 같아 보였다. 이 모든 것으로 하여 그는 갈수록 비애의 심연 속에 빠져들어가고 점점 더 고민과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다. 그것들은 천천히 참혹스럽고 음험하며 거대한 힘으로 뭉쳐져 집게와도 같이 그의 가냘픈 목을 조이었다. 그는 아무 때건 질식할 수 있었다. 그는 사선에서 헐떡이고 있었다.

독강이가 집을 떠난 지도 온갖 이태가 가까워 왔다. 그는 포근하 컸다. 가슴이 툭 비어져 나온 호리호리한 몸에는 꼭 맞는 초록색 군복을 입었다. 허리에 젓갈색 가죽 탄띠를 두르고 다망색 목갑에 넣은 싸창을 왼쪽에 찼다. 오른쪽에도 반짝이는 탄화를 가득 꽂은 권총을 메고 무릎 아래는 각반을 쳤다. 참으로 의젓하고 위험스럽게 보였다. 이 두 해 오간 덕강이는 적지 않은 일들을 겪었으며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는 말타기를 인차 배웠으며 곧 뛰어난 기수로 되었다. 그는 사납게 내닫는 마루에 등자를 디디고 오를 수 있었고 나는 뜻이 질주하는 말 잔등에서 땅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릴 수도 있었으며 내닫는 마루에서 말등에 딱 붙어 총알과 장애물을 피하기도 하고 쏜살같이 달리는 마루에서 몸을 돌려 침착하게 사격할 수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적지 않은 고생을 하고 얻은 수학이었으며 나팔수 아바이가 가르쳐준 결실이었다. 나팔수 아바이는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다. 덕강이는 갓 입대했을 때 정치위원회 연락병으로 배치되어 나팔수 아바이와 같이 있게 되었다. 처음 그는 나팔수 아바이의 온 얼굴에 덮인 검은 수염과 빨간 코를 보고 언제나 성내고 있는 것 같아 속으로 은근히 겁을 내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나팔수 아바이와 친숙해졌으며 그를 무척 따르게 되었다. 덕강이가 입대해서 몇 달 지난 후에 어느 하루 부대는 놈들의 서양말 한 필을 러액하였다. 온몸이 무르익는 대추빛같이 빨갛고 잡털 하나 없는 이 말은 누가 보아도 좋은 말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때 덕강이는 키가 말 잔등보다 낮았으나 한번 타고 달려보았으면 하는 욕망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나 성미가 불같은 이 말은 사람이 가까이만 다가서도 갈기를 흔들며 호응거렸으며 그래도 물러서지 않을 때에는 발굽질을 하여 차려고 하였다. 이상한 것은 이 말이 나팔수 아바이에게만은 고분고분거리며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이었다. 이에 나팔수 아바이는 더욱 어깨가 으쓱하여 사람들 앞에서 우쭐하기까지 하였다. 기실 이것은 그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을 뿐이지 그 자신의 피타는 노력의 대가로 바뀌어 온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팔수 아바이는 남몰래 말을 강기슭 모래불에 끌고 가서 먼저 한번 타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잔등에 방금 올라앉은 그가 갈기도 붙잡기 전에 말은 차고 뛰고 날치어 잠깐 사이에 그를 풍덩하고 물속에 뿌려넣었다. 물에 빠진 병아리 신세가 된 나팔수 아바이는

0: 갈수 아바이는 노발대발하여 돌아왔다. 그는 추위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술병을 꺼내어 꿀꺽꿀꺽 반병 남짓 마셨다. 그 자신도 이것이 자기의 고칠 수 없는 흠집이라고 늘 말했다. 그리고는 수염을 쓱 닦고 마구간에 가서 말을 꼭 잡아맨 후 사정없이 때렸다. 아침에 사람들은 그의 옷이 푹 젖은 것을 보고 웬일인가고 물었다. 그는 낮에 잠이 없기에 밤에 빨아서 아침에 말려온다고 껄껄 웃어 넘겨버렸다. 며칠이 지나 나팔수 아바이는 얼마 전에 탄에서 소환되어 온 우탄장의 련락병 우수와 정치위원의 련락병 덕강이와 참모장의 련락병 쇼장을 모아놓고 말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1: 봐라, 좋은 말이지?
2: 네.
1: 다투지 마라. 사람 셋에 말은 한 필뿐이니 쪼갤 수도 없지 않니? 아, 이렇게 하자. 너희들 가운데서 이 말을 타고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주겠다.
0: 성질이 사나운 이 말을 타기가 조련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새 꼬맹이는 멀거니 말을 바라보며 부러움을 금치 못할 뿐이었다. 우스가 실눈을 짓고 희죽거리며 입을 열었다.
2: 에이, 나팔수 아바이! 아바이가 먼저 우리에게 타보여요!
3: 오라요!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달라요!
0: 쇼장은 아바이가 난처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깨고서해하며 맞장구를 쳤다. 나팔수 아바이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리라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다. 바로 그 말이 나오기를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1: 그럼 봐라, 이 송가가 허풍을 치는 것은 아니거든.
0: 그는 등자를 디디고 말이 몸을 돌리는 틈을 타서 다리를 날려 위에 올라탔다. 말은 곧추 앞으로 내달았다. 덕강이는 나팔수 아바이의 동작을 황홀한 마음을 안고 빠짐없이 주시하였다. 그의 가슴은 환란거렸다. 그는 아바이가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대뜸 타보려고 하였으나 나팔수 아바이는 곱비를 우수에게 넘겨주었다.
1: 먼저 요 꼬맹이를 태워보자. 이 녀석이 못하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너희들은 애당초 생각지도 말아라. 잘못하여 다치기나 하면 이 송가는 책임을 못 지어.
2: 네.
0: 그는 익살스럽게 말하며 껄껄 웃었다. 말은 발길로 차며 꽁충거렸다. 우수는 가진 애를 다 써서 겨우 올라탔으나 그 바람으로 낯떨어져 모래에 낯가죽 마서 한 곳 벗기었다.
1: 그치, 그만을 아직 몇 년 지나야겠어.
0: 나팔수 아바이는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너트로 웃음을 터뜨렸다.
2: 아바이, 제가 한번 타보자요.
0: 나팔수 아바이는 독강이가 나서는 것을 보자 또 껄껄거리었다.
1: 꼬맹이, 좋은 말을 보고 목숨 아까운 줄 모르면 안 돼. 그만둬라. 이건 장난이 아니야.
2: 아니, 전 꼭 타보겠어요. 아바이도 방금 다 한 번씩 타보라고 말했고요.
0: 덕강이는 기어코 고집하였다. 나팔수 아바이는 웃음을 거두고 잠깐 덕강이를 쳐다보았다.
1: 좋다. 오너라.
0: 덕강이가 신심 가득히 곱비를 받아지고 막 올라타려고 하자 말은 그가 오리다고 업신여기듯 호응 울부짖으며 엉덩짝을 이리저리 흔들었다. 덕강이는 어지간히 당황하였으나 겁을 먹고 물러서지는 않았다. 그는 말자가를 힘껏 조이며 몸을 불쑥 솟구쳐서 안장을 잡았다가 말이 허리를 구부릴 때 등자를 딛고 다리를 날려 휙 하고 올라탔다.

드라마 숨바귀꽃 3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